0: 인도 대례 파가 노블레니 좀만 파가도 냠조 용 자시민디
1: 테네 뱀은 원바스키 륜친 주잔 아탄 제페 코요타 라제 참스타 세기 슈디 외소 갸츠 척수튼

매바서 신조와 콩마뇽배 진치 리제 손즈 롱이 컴세바통 니바 냥가데 제진 자와 롱이 시자 옌제통 너와 옌남 니총 렌제 추티 신종컴치 롱이 통마콘 워남데 응바통 신전벨레 최전데 시문뉴파 된 로알라 년정원배 다운종아마세 니라 네베 찹시 롱기 레종 춥티 니긴 젠제제 동체 합지 마뇽바 속에 다운 나조 요아시에토 니바 라도기 남제용 루세 니레 만데티에 제바트 리데 겐바통 송도 냥파 송차기 제와시엔파 로니기 니바 냥파 루세 냥에지 더바통 셀레 제바소 나우 류전 종어 캄신바티 신종원 캄마뇨페 네 사투이가 젠다 체바나 리저 손즈 롱기 콘세바통 니바 냥가데 제진 자와 롱기 셰자 옌제통 더와 옌 남니촌 렌제 춥티 신종 캄치 롱기 탕마콘 우 남데 응바통 신전벨레 최전데 셰머뉴파 Tuan loa la nianjian wanba daun jiong a maa si. Ni la nianba chabxie lungi lejong chup tie. Ni gin jian zi jie dang cia lao jing ma nyong ba so gi dab na chong jiong ngon. Nga ba la do gi ye wa. Tu dong pop sani tang. Ne jie do qie chong jie sim jie guan ni ye wa xia tie. Dong bo xiong ci du jie guan ni la do xiong ni. Nian jie ni sim zam jie nang te. Rong zhe qi shen zhuwa la sa wa tong. Nyan sanje yen guan ni, nyan bu men suo ji ju gu ba la, nipa hu. Nipa mbab sanje je guan ni, nyan de ba tong, pa ci manyong bai dap qir nguan ba la, nila pao ba tong, wu cong ba tong, jeng ga wai ne dao yue ba na, lo la pao pa. Guo na wa tong sen chi wai ne dao qin bu yue na, guo la pao pa. Ye ga xian la, dong xue xie ba yin na, pao ri pao pa jie su. Sen ba ne duo qie chong yi guan ni, 雄次 tujian ne tang, bab sani jian ne kang yin shung. Lu tang suo gi jilang kang xin ne suo ba tang, dong wei le kang xie chung. Nian ji kang ka xin ne, rang zhi ji shen zhuwa tong. Nian bo xie nye de ju la wa la, la du do chung jian tang. De da ma yin par la du njong wa, suo dong tujian xie ba tong, la du lu bei lang de shu ne cap qin den zhuwa la wa. Se xue men xie ji, 居县马雄玩儿对应过年拉年间年罗瓦的香包通来被切切所生就完了拉多多切洗小火除吧拉多给到得了唐不是一个到帖得了咋切切也生帖再一到呢再一怕中生农无来连阿帕外间接接当切连就行咋就交给一个给他查了生农给成把帕瓦火 Nipa tungwa melong che yu guan ni tao pa la. Lado rang yung, ne xe tong zha war, ne jie jie tong ngô kang yin pa tenye tang chong pa. Che la sa wa du si ta ci ge yi tab ni, melong gi zui nye li, zu tu pa jen de to gu chung. Nga ra kebi yung tong la len te, lado ne jie che yi kando la gar xin, ngwa ta de che meng pao pe tang ga ma do song me pe, xe de jie tab cha. 三八南队虐堂王伯兰年着雄环西兰我萨德农阿道巴兰第一次三八门外内斯学习一切白马桶所巧康熙罗伯德三八托车你这是来清盘呢绿者在外国龙阿出铁超董七八平年团阿里罗尼堂虐着烈破阿堂也让阿里国籍做协白团内王伯康熙给不给一个一龙高皮 等车段你把马龙把举办列拉多谢帖到时托马绿队经过那瓦通国一口瓦乌队的苍心那通瓦你点点三车瓦工接瓦卡在门就不许一个写了东秀龙牌卡给门的瓦通卢娘把所给当一面中了把的车段三摩印度木本接瓦通卡接列卡东堂每节做写呢被迫中把送中 结果操穷的告诉人家开些年三十了可能人家几千多话筒用那三马三列把筒俺说堂说句大不得些把张给你的孙主也用人家几马些话推一讲把筒你不是得几说句写讲偏些马兄话差不切等家呢他们罗家报筒那位个切切说那年间那样写信人那么人家工作一那干脆那么人家来拉多去明给多次堂你这次
道东一瓦索西不及几百国内级娘学徐彩松咱国节目个人才能按出木头钱那么天接来北捷所有日本国军铁忙些些年老多给松套筒举套叠错娘学徐就赢了大多那么天接三万马文那是对于人潮把通罗伯德他空中杀土了学过百次他多孙小过百个西家所学着赢百那么去提督先生能话多些切手学的那安错呢两年不时间就过当多年我们会来国际学派连接着把他给拿了学用着就赢咱们怎么学

0: 노르상화트르담비더공정아제시그년뜨그나우근더챵아자카챵비랑가망방챵소트는챵보즈그데화우스
1: 야친나자피응다소남지탈리노르승아랑희리자스비마초잔치칼압동총임당인투스칭메톰제드오임당인토니까콩압송오마임당인토니라제시쇼송야제샹동제싱틀라메톰제포당낭다찌냠숑파안만도나지글로버체파안양다 아유담 태지 좀 봤다. 나 회면서 잡팀락. 옌당인 통일아 제숑 싸우 송으로구나.
0: 화목나 봐. 말 배댄. 내 손은 없어.
1: 야 팀락.

0: 초지 야채가 뜻깊이네요. 갓대 초지 흔들든지 값은 뜻뜻이나 야채도 제녁 실제로 아마스 타나 타나가들 감제자서 열흥이치
1: 인팀 체담들 때 좀 뜻이 소요땀 나 따타니들 야채는 락 내가 싫어도
0: 나 왜 손나
1: 저놈들 때 뜨글하잖아 까라한테
0: 까대초지 아망 인형위 어딘이도 뜨글라 제와 따대마시샤도나 예모 힘 초체다 속

0: 대단히 계란기 쓰죠 딩규
1: 바세강기 전이 앙다디 시비는 교제튼유타 시비실기 체진 세부통투비 로데부낭초
2: 제무디잔바 차당아지 용참규비는 대단히 앞편도 여시
0: 대단히 계란기 세부어도유
3: 시엘라 주베지리아 공부갸뼈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구지
1: Lega dudu zamba gangor shunbi na lujun yungwai ma tse tando ya langborong gabi nizu le yue tupgirda.
0: Ditani, kirangi cha na yu.
1: Ke nyi yiwa che na tungung yanggar pyeju dong tu.
4: Gigun che che lungju yangsi che na ditani le pendo chenpo yoshi.
0: Ditani, tuyutan namba guin du tunang cha guibi chanwa shikin.
1: Lujun ge ganglam, ngonjang ge jun shi ge. Digu ge kuryu ngar le yadun zhu zhi.
0: Ditani ki zhungu. 俺做苍梅，俺们都松勇气。
5: 年不云听南语，扎对 APP 云听南的中央农村年轻机构列控制，年轻塘农村列车列车开来，去让去康山对不对？有对康中那三桥不塘，他从沿用沿农村车辆卡片送去塘街岭、仁爱、瑞阳、瑞济所的列车，在这芒果去让那几对的三桥。 阿江江 APP 提南俺做中央农村年轻机构列控制，推荐列车也三桥。可是云听云南俺做标杆列车三段呢，我了也去让去老多卡巴站、浪口、龙岭、仁义道线所、康荣图云听 APP 普林南桂不塘，云听西北建议给他这里云南正北一云听塘，听你年代听的音。云听 APP 普林南初级，提醒云南建议托呢，藏语广播写成呢，崔西南的字。年不云听南语，俺做云听南借用。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생일링기 궁암사 샴리아 점링기 티리 카상 시베리 세슈이 팅디리 제이 낭된 조니
6: 시진핑 키 우르수 총통 푸진 탄 트메나와 거타
5: 시진핑 키 우르수 총통 푸진 탄 렌토 사르고베 탄 제제 나와 거레
6: 시진핑 탄 우르수 총통 푸진 키 렌토 종외 롭스 르 고주 제고 슈바타 시치 송베 거로
5: 우르수 레리카기 기금 니비 조다기 친지 니티워 중국 타 우르수 제외 류 사르부 좀규 리구 치베 거레 中国塔日卡住托军内，泽林边角了电力人心体外忙完，能够应变过了。意大利塔中国人内比例了，前日三百年被国所引。下面听听李成庆党团席特南斯先说。结构给主习近平去年加入北京密码错案前末嘞，中国的阶段策略难忘的片片，俄罗斯总统普京和人民党有事。习近平去。

0: ཉམས་རིགས་གེ་སོ་གེ་ཝང་ཐ་ལ་སུང་གུ་ཆེ་བ་ཤེ་བེ་ནེ་མ་རིན་ཤེ་ཐར་བེ་དོང་བ་གེ་ཅི་དེ་ལམ་ཐེ་བེ་ཤུང་ཅ་ལོ་ཐུན་ཡོང་བར་གུ་དེ་དོང་བ་ཅེ་ཆེན་དུ་ཡུ་ཅེ་སོང་ཡུ་ཇེ་བེ་ནང་ཇུ་ཅེ་གེ་ཁ་ནི་བེ་ཅོ་ད་གེ་ཁ་ཡོང་ཐབ་ཅེ་རོ་ལེ་ལ་ང་རོ་ཤུང་ནུན་གེ་གུ་ཐ་ཁིན་ཅི་ཛ་ཐུན་ཉམ་ལེ་ཏིན་སབ་དོ ཉམས་ལེ ཡིག་ཅིག ཉིཤུལ་ལ མིང་དགོ་ བར་དེན་པ་ ན་ཡོབ་ཤི
1: གེ་ཁབ་གི ཏུ་ཤི ཞིཅིན་པིང་ཁི ཉེ་ཆར པེ་ཅི་མི་མ་ཚོ་ཁང་ཆི་མོ་རོ ཨུ་རུ་སུ་ཙུང་ཐོང་པོ་ཅིན་ཐན་ཅེ་མེན་ནང་ཅི ལེན་ཐོ་སར་གུ་བ་ཐན་ཅེན་ཆན་ན་ཡོབ་ཤི 习近平给天天总统普京给中国的参政党厅年龄的提言信，提托呢中委主委初次托不谈密色人心抗力存续，他给俺然呢总统普京他丁色不谈，这天从这点不接给见面前的那天给亲热谈时别提特具给制度切不应。 俺最巧用的特区弱来了，俺为兄弟干不他，亲自给客户玩起，咱做俺们的定色都东给过去，给客户女朋友俺们这三站了，推磨他明大过不他，叫女朋友俺们来给一起忙不咯，吹团穷玩，电棒切去，给客户女朋友头痛，咱们连连忙见他，给几种玩三不特别东给过去，俺们这三站比个热姐电脑他。 习近平给塔罗尼中委特区俺们的弱点中华组呢，罗松就考虑罗西是，罗松就一人中委职位念完开塞他，推断断绝接不他，职位年内关切没把人保持吧，推入三百空降给特区俺们的弱点中啊，陆续给出在脱血所里面，给客户亲表中啊三百米个短月。
2: 塔罗尼中委亲自给客户玩起，咱做俺们来亲一下呢。罗尼说怎样个口味罗西金？罗马人给客户女朋友通的派出所，轻易提难点去区别，难点托秘书不谈，正规没去吧？却松柏秘密不接给咱团子孙认不起不谈，平村张娘去搭档接不谈，平村真就。
1: 开点村呢，俺们来俺们家接他看村呢，给接长下长点松江他，给接中华三不足够了，滚地动起，立即开村票呢，咱们来去罗街更多亲表出去，点菜开村西多，口里有几，难得难遇。习近平去，俺谈总统普京去，推门去特区，你去我，中委中啊，国组是三百六月，叫你表西的谈，批给。 俺们嘞，俺们给这个退入给乐观团队呢。中委这娃不拆，退回头的偏给用完，滚地动过。太阳镜呢，不拆，俺来头的七十个偏村仪器点头动话谈。偏村派的去，特区给解决点头动过。七十天偏村仪器切给你，中委这位请问三退位开具时间了。
2: 中委亲自给客户玩去，咱做俺们来请一去，没变他，作为咱团员人。俺谈总统普京去推门头，轻易的模特哪里敢去？他接不应。叫俺女朋友，俺自己去对去呢。偏村去对外去变他，土库西边那团开钱谈中外预备贴。偏村解决了俺会点不起不他，特区给制度他，日不看去中午，军队他们什么都当的。
1: 给客户女朋友七十天，偏村仪器级别猛士，军械没把点头动过。二呢，不拆体外头为一片俺们来了，拿不摘贴。老当天呢，让随偏给他给了工地动过。俺们老先生中午给客户女给客户看起俺们来，宽心轻薄，短途诀别，给咱点别冲着忙不脱别。 去年农村去承包罗松对马阿国同学，年冬来跟我谈，他来到我谈不能西北牌去，去年农村承包，改成二十张牌去。去年被批出团队不谈，中国龙安村专业车轨谈，我是说，年冬见面送去六块去，批给特区集团定色不动话，开矿卡去，一片俺们来给补贴，拖动他，人不了工地单呢，给客户女朋友让随批给他给了相对收购。
2: 苏木呢，不拆俺为头为盲僧集团用完工地单呢，给客户女朋友迷人的迷人牌去砸着给盲僧点头动过。中委中啊，初次头为国内批给钱不谈对呢，给客户女朋友迷去人呢给着我，军钱没把舍不得钱不谈，盲僧给摘他，几张折完，提张去舍不得着心愿。俺让谈总统普京去，他罗谈推算罗尼呢。 给客户女朋友，给客户人别居住，老住不得。 中午六岁老年人
1: 초니부 롭스 로니르구 고급소 체네 초니기 지게토 롭존 치케 로메 시큰 균퉁한 치로 동화타 톨롭탄 티신 센십디구 비링냠레 서브도 동화 부중신대민의 소경타 냠지 센십가 돌소티 통토비 총재 티외마와 토바제 제디 중위정와 균체미바 피계주교로 편유기 책임 티외마와 중구 시내 뷰체 나르웨토웨 게지 쇼레 체네 콜레시비 주경 교주탄 퇴창 도동구 땡키 점리 하장 시디민바타 초경배정 로탄 진왕정 로기 뉴즈 첩신 인베 점린러 치웨 총와 사웨 니스르 당로 약베 냠냠 체신규 냠제게 초 딘자 린진 힌초기 균레 린진 게컵 인베 문네 중우 게컵 니뷰 겐쿠르웨 게컵 친뷰 겐체 로딩 그르밍 알라달 치바타
2: 냠제게 후진키 다딘기 첨제티 우종 김지기 급기 저튼 냠레 칭이르 민다군네 론니슈 쩨응 콜웨 투급 개진식타 딱딱키규 칭이티 개급니비 정와 큐용네 피게 조와 멍시딘유 민아르 우종 저와 나르 충용미베 추체 토브식도 내유베 개급니비 통도 발숨토 편춘 진조타 잔냠 조지 편춘 갑결세 지변인도 균형 체내 종이 냠레 균퉁한 폐계 딩섭조 교로 군대 동구 우종조와 폐계 조와 난계 구수 첨부대유 계급니비 냠레티 초순발 미부식민라 서버티기 첩시 균도 기수긴야 태민세 나란탄 주시 지진핑키 조슴 구외 자조기 남배추 계급니비 주외 추기 계급기 주시케 친태 비제 딩섭슈네 종교르키 냠레 칸초 세부수유 우르수 초기 계급 니뷰 지위 중교러 이치기 캥유바타 중국초 탄냠토 락단 티네 조데 저와 탄 김치 계급기 자조 섭도 동화타 망심지 퇴러 슝능계디 랑수 피게 타르게타 미만게 디기치 람디 체교 인시 송유브시
0: 예차르 계급기 주 시지핑키 우르수 중통 부진 타렌도 비지 미마 초강 체모레 중외 롭수 르 우수 제거를 수유 시지민키 당토 시지수 나유 시지민키 타로네 중국타 우르스 와레 텁주 로레 로데 저와수니 롱어 숨주 코르웨 로타 중국 첨튼 김치게 자조냠레 칭이라 민다괴니 롱어 니생 코르웨 로시 테더베 믹세키 튜니님베 로데레 중국 롭스 로고주부 티니 나란 타중도 푸진키 중국타 우르스 제외 푸게 콩베 라삼로다니 텐키웨 텁주게 꾸디지기 로스니 계급타 계급와레 망심드와타 자조 균진치외 내삼케진시임타 제지 딩두소저부타 편부유린토외 라미차샤 인시에대나유 시지핑키 유린무나 중위롭수 냠내균투 딩섭토치유진 편제응우세퇴부토부유타 중위두릅사르베 균용텁주로레로데 난두 퓨숨제소소당유 중위롭수로 구급소체디 초니비 냠레게 튜무 응은지 나루에 지두 치부타 냠레 겹쿠 나루에 야치르 동와 냠레게 추세 나루에 토르 동와 제 차고이지 디나유 시지민키 롭스 타나 계급 타라 롭스 또 탄데나 계급 또 탄데 중국타 우르스 신대민의 소경 치외 냠레 딩섭도 다니 계지 지순 신대민의 분카타 계급기 특주 천재 도수 냠토 소경 치부타 원투 체리게 간에 냠토 세워규 계급 니뷰 서준 코메라 람티 치구 시베 핀추 제시 진메 두시 랑렌다로 타 시베 균진 타 롭수 주경 냠뇨 비리 라 구디 동규 레게 추세 토르 동구 수균 자조 무투 균진 치부타 롭수 냠네 제시 나루 외치르 동와 계급 니뷰 망소 핀추 시도 타 핀추 저와 창와 구디 동규 슈누루 초니비 우중 롭스 르치괴 나드 피솜 소스동타 시큐나르 외치로 동괴 우르스위초네 중 탈헨토 롭스 냠네 라슝능 겨타 슈누루충 와르 펜스 시도 체쇼 체로 동괴 우중 자조샤샤 라 균지 치겐 유바르 치바타 우중 저와 콤비 대회치와 용결의 꾸디 동두 유지 소유시
1: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딘슈다르 우르스 总统 푸진키 녜차 중코르 게튼 섬진나와타 계급니부 조다키 로디샤르춘키 우토제민 팅탐보나 여부시 탈로니 중위 파르키 탑주 조레 로데 정화주네 로숨주 코르와타 중위 김지저 튜냠레 칭이르 민다고네 로니슈 쯩의 코르웨 로인신 중위 파르키 정화 광도 피와 로규기 고급 사브수유 우르수 레지 카키미네 타팅기 조다 진좀나 우르수 탄중크의 캡콘 카키 냠레기 미츠 사바타 랭겐 사바 지림 추구 제디 우르수 탄중크의 투접 사베 초용기 탑주 로데 제웨 류 사바드토 콜라시비 탑주 딘링타 게지 장용 장딘 송경 차치 모투 돕슈 레기 수 부규 지구 치가 유지 송협시 年冬下面着松罗年松主席习近平他总统普京能命给与退民这玩儿简直挺习主席给我拿捏中为这玩儿卡错电梯他你去拿约接着唐林起前乌鲁苏民的忙不给克尼布古这玩儿年规腾色他偏村一气前不起不提捏乌鲁苏坦中规这玩儿军队安处在托比苦救级别则为给联系银协电约不是 乌鲁苏参日看下车心就看起乌鲁苏心就把奥斯提鲁夫斯基乌鲁苏坦中国杰克尼比做大玩儿那位建宗了策推图库的几个月不谈他定给建宗提却尼比中华拍给主角了归属萨巴奶奶乌鲁苏坦中国这玩儿拉了样托萨尔子一个了你这图给一起约解送约不是 中国堂乌鲁苏子屯塔西地皮盖欧云恒康旗乌鲁苏创意主席接头府乌鲁苏坦中国瓦尔旗中瓦皮盖东为鲁居给推进撒板给克尼比做大牌制度腾色塔子屯宁规那瓦提特具给尼车女为开前顿别骑行约不塔全尼比切斯铁片村仪器塔若来骑术军屯安切入东行约及电约不是 龙松就一狂徒中午给克尼给特具肉类肉的整个组不他你懂下面出过了主席习近平谈总统普京能力给你们托给克尼给整个体取得撒别错用给特具肉类肉的整个人不能拿给不是龙你说这样一狂了中午你给中午亲自给克尼自推你们来轻易了明大国不他 你懂下面你说这几路了给克尼比做大起轻易摩托哪个干切个我所看不着那我们是铁路推着给南屯三八年月接着唐林起前乌鲁苏乔一名年给克尼比做大起第六米塞罗铁了摩托节目天堂不能玩我自己七对给去年开前天月别我自己切月中国在做切记新大图片 乌鲁苏坦中国杂作团座机主席选拔唐博库里库瓦伊他定给做大建宗体给克尼比中华批给主位卢局托给推个开琴先习度给容易引被一起约解送约不是给克尼比做大体内车堂规定我中国坦乌鲁苏乌中年来了年习坦孙秀文献却用坦日本马为年来给那么习对约 穷人瓦尔克用从去博子罗松对马阿国尔同球的年冬来解决给克尼比女局坦偏村之退所随军客空给年来了军队安官地当瓦坦之密特不行女坦成真边角所雷南萨别年来给民文被读书我跟胡大前年年来给普世萨巴对约不是上海年来曾做给天津乌措人主席习近平克可能是被军共出国对不坦 从都属于总统普京去操上问的改变哪有不行那年上海年来增组通论出错脱给个米比做大玩 비리 나와티 우르스 체리 칸키 케와 비디로프스지라 박자 스무샤유 콘키 나라네 계급 니뷰 조다키 타딘기 진좀나 조니뷰 콜레시뷰 주경케

0: 귤 쿠 나와 냠바
1: 양주 추체 투바
0: 셰지 일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투미 케제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싱클링게 공캄사 나나초 응어균시 미리 양년 시베 리제리 제나 젠좀초서 아니 텐디 리젠키 저경퍼 게주히 테린키 리제나리아 괴멸링게 소 표정경초 하무속베 사르투 소주나페 벽이 하무 접촌 치카게나키 뱀오엠바키 접센 톰부카치 냠주시우히 큐 뱀오엠바키 접촌 대양의 제시 위외게 큰나 포장키 민라 나카모니 쇼타 개베 민라 로베 추진타 룬베 민라 강고 방친세 대양 심총기 피해 점을 하강나 파총베 노상타 말하레 참승이 유치 총베 노상티키 되서 유버 매도게 매서 유버 되토게 개보 노미 노르키 심바스 대기 급수 무디 개보 로나 귤티 총비 노르사 미바마 수나 룬보 개비 콩토 쇼르니 도냠티 타양 미드 타양 당내조 포창 나카모니 초수 조시 송골 디달랑소

0: 키라 갸뚜 딜라 마직테 노부가 내반저 야라서네 왔다 강부지가 직사제 아람제 수축 말해라
1: 대장님부
2: 총부의 노산 탑세 우두키 내라 캐티 개벽가 당래 미치 까미초 개표 갸츠 낭투 주외 여체 나이 샘네 휴 게디 노포 밀린 동발 록세나 고라 통부 주루 동교 인시 지지 구소
3: 这不是我，有个药箱呢。

0: 마리 마리 마리 마리 아차 제브로 무시 럼봉에 제비나 고뱀마음 봤으니 집디 자기 틱바자제 샤감바감 당샤비나
1: 뒤에 조마소 조마소 조마소
2: 마리 마리 마리 아차 제브로 무시 르치니 제비나 고뱀마음 봤으니 그부디 정시칸데 야직다 고똥아 시 땅샤비나
1: 뒤에 조마소 조마소 바디 바디 바디
0: 마소 지르마소 지르마소 아차 깨부름 부치 룬칭에 치바이나 호빼 마음 봤으니 부충 치부디 화총부 노사다 찍바 타이갸스 들르 마지 있다 노부들 부유디 소진난 가다 바차샤나 언니 거치나 불룸 불룸 불룸 불룸 불룸 불룸 불룸 불룸 불룸 불룸 불룸 불룸 불룸 불룸
3: Tene lunpo namki chwe gu zhermin tuen. Tar bèmo wèmbar sungdi, po chang nang tu bè di. Lar hiang, pa congbè nopu sangbu jixin, gà cu ting tu, nopu gui du gun chung lèmbar dong hui, ngin ju xiam su.
4: Sungdi!
5: Amala!
4: Asha!
0: Jia bèmo wèmbar kwa dè yi!

0: 俺就当爷爷奶奶，所以给祖母一提奶奶，天天给吃多，别在那想的。这张给俺给投资的日子，准准能对上吧？投资第一年嘞，给俺俩呀，国家前年嘞啦，给俺俩人不多吧呀？啊，那冷不及想你嘞，你不的呢？给俺给。 当地的两个队呀，日本自己都这么接，输给别的了些。但给人家当的客气话，给说了这个吹牛了呀，给人家人才对面都别准那位给投资的，我吐过的。给人家投资的怎么了呀？深圳南国马来啦，俺家呀，南国马来。但伊那里给人家当的主办给巧了这里，当的俺有单位给人家都不来了，吃早了老子嫉妒这么接，哎呢，龙井堂。
1: 老子嫉妒这么接，哎呢，关联图吧，听着真难过的。说不定呢，人家给让了呀，一起接的呢。给人家谈到牛骨节呢，哎，这边给准备日呢，谈到给人家茶龙给桂林的老了呀，白族那位帮他压学起来。给人家白族那位呢，连压学起来，给人家给让了呀，一起拿出那给人家准备压过去投票的呢，阿将全面起来。 马赛克兰给白族人话提了，他人人家文档上的冷不及对同意了，是不的呢？路易十七步，伊这里啊，这里接的呢。当他克兰给罗里亚年白给名次日里呢，克兰我所丢了一套了呀，皮皮上把去定制团店被公布部位给录到，进位给投票去了。克兰给当他龙井那呢，一套了呀，皮皮给调和日里呢。
0: 没事，带不上去，着急的。伊那里去让个的路易十七步，这里的路易十七步，哪做么子啊？哪说呢？去让里啊，点点，这不就透过的。第二意思呢，去让个团队给投资的呀，经济难呀的。去让当的卢康给拿了一年的，卢康把生意把他们一年的，也没呢，啥哈都帮着的一年的。刚才去让个给钱买的，再姐姐，世界给团队机。 同年的团队日，啊，这个怕三突变。给人家投资搞些怎么样？最近那是呢，团结搞些几个空的，给人家搞些几个空的，突然间一句那老说白，老说的，养不要的。这张给人家投资搞些怎么样？最近的白族那罗，但今年人家的学员的我呢，恰恰是呢，给人家白族那些刚刚给团队呀，满载完团结那个的。
1: 给人家吃完这些准备给桂林的老公呢，恰恰是呢，没事，农作业用死个嘞，没事还没喂呀，用死个嘞，伊那里地个日日节怕开车，地个日日节节童年岁数呢，给人家叫人老了呀，学徒上把干部去拖了个嘞，要么呢就干嘛，来火车几个拖了个嘞，给人家提到边白族那是呢，点点，给人家一句给干部的伊那里，给人家团队给白族当状呢，哎呢，提了提团结。
0: 参不进用个嘞，但今年民不聪明结果不定，但给人家，俺就突然不中间，路边准备给家中那位穷人的意思呢，俺就给唐青托了呀，就想了不得，找不着了。给人家女婿越贵，难度级配不得，给人家女婿短信都人难打，他都得呀，价格他们家的呢，给人家容易让的，但今年两个人我就学的呢。 给人家满堂屋也吃的，怕也或者识别的嘞。但当这个投资的利率上把给人家呢，恰恰写着三不几，新业的，给人家六七百个空司买的。但因为嘞，给人家我们想不的个嘞呀，拧不的个嘞呀，家中也或者那样的呢，给钱人给扛进去的。这张看那个给人家呀，他团内有别个做的个呀，俺给这里说的，原来家都送丢上把给人家贴上买吧，俺那屋租给他呢，得了呀。 同内的三个国的，但其实给人家同内的设备给桂林的老了呀，还没过不得。这个穷是呢，当不得，给哪里呀？给这些有了啦，等到嘞，六桌平均把里那里，给这些有了。刚才给人家同内的日日节拍，再就三不几的，同内的也不几，三姐姐给人家罗胖的，哦，当年先马上开药买的三三个三六七买起哇，给人家同内的有人呢都早你呢，看能用没多。 这张给人同内卡里月饼那里一个单主要一百两对的给，给哪里呀？跟着三不接，哪接？所以三不接哪过过的？三不行，得里给人家主要的那老给，他连的也或者看要买的，大大一有那老了呀，同样是呢，给人家九百零里呀，给个的。这是宿舍人里呀，一起接不得，宿舍人里给白尊接不得呀，中间接他个人三不接接，哎呢，白尊接哪往当？接不接都给人家同内四位给连的也的，宿舍给两百定里呀，数百两接，哎，九个人那老都拍不得。 텐데 기랑게 주어 디리 돈스나 랭게 도그리 다디네 기랑게 폭섬 땜부지 일이야 장나에 들으셔 기랑게 로드베게 럽드 쳔모 단드베게 윤종 시엔드베게 계좌 디게 차선으로 마 슈그지 간디야 디제제 이게 기랑게 고야 꺄제 통외게 랑가디윤의 차샤스는 기랑게 단다 모든 눈도 교세기 갑조들이 기랑게 고작티르리아 르니기 풍두다 타니와 용베기 민두슈균이 다 주부디윤의 차샤는 기랑게 심카야 보지 기에 들으셔 심카야 보지 기에 디윤의 차샤스는 기랑리아 다 장베 그림 넣으려 땅에 뒤에 신기민도 포게 신기민도 삼베 동네지 용스그리 다 이내린 디마심데 겐라리아 계지티 포게 마심데 롭트로리아 펜주 계지티자 간다르 기랑게 마심 차선로 파세버지 캠버난다 기랑게 메제기 람가리아 리듀잠바 정확하리네레 다가라리 기랑게 강엘이야 마트라바 두루나웨기 닝도비 유베슈고 기랑리아 덴데 게가지 덕보리 다 그림 디나 롱네 차샤스노 당부디 기랑게 심캄디 바 야고지 고거리 응앙차 난고 말이 심도 지기 기랑가 좋아디 멋이 신고어리 넘유 아 게랑가 기규던디 잠바 현다 현심버리 이네레 이제 응어스던디 잠바 남자 김베 겐게 아니 기랑게 디쿠베기 이기디나 까리 다 이네레 기랑게 까디 아 가리아 교르제제제 아니 숙딘 라잠 유비네레 코낭도 미지비나 기랑리아 까마 직견 타고 말해 제자 인지 민지 심간이 파 땜부지 나야다 락부디 파 땜부지 쪽제 디나야디 견가 쳔부지 르샤 따디네 샴리기나 헹겔이야 이조 마탄 공기 정규카지 모두슈에니 디문에 자샤스노 기랑게 단다 이조 드리나웨게 각세 두지드레지리아 리듀 삼바 기랑게 넘규 오 노르드 쇼르치웨게 지와디게데 투 리그디지 나제 조데 넘규 노르쇼베 좀세 카르도가 나레 더기 공도 슈브네 신기 심감디야고 뭐 좀제 노르쇼죠르도가 야메나 지기 그 추니디야고제 하고 민도가 야메나 지기 녜 똥바 레제제 노르쇼도가 딘디스 제제 기랑게 바 소소 소소야 촉도미야고제 나제이나 땡즈다 로봇 유베게 토네 아니 기랑게 이규디 드리나네 되기도 니브디 응원에 차샤스노 갈레 카르 좀해봐 내소제위기 드즈다 기랑게 갸르존나에게 드즈디파 록튠지 구디나에디 개첨버지르샤 따디네 서동기 태원에 샤샤스노 조디 아 참망저규메바 스웨망저규메바 균댕깅 아주 나르사에게 사말라소세 따 수지디네레 중년버지 고거레 야 따 기랑게 건둡지둡기 토안에 장경기리 카차경기리 아주 눈눈다 식지 슉첨벽이리 디게디 용즘지 최고거래. 시에마도지 기란이야 미국마 대비 라소크바. 야면은 지 소금마 대바. 아, 드레지다. 야면은 트러블시아와 라소기 내주 텀비나. 야 이유기 드리네리 두근나 원 수베 규름나로 이네리 슈기 탭스비지레. 제단 서동기 대리네레 당도지 나고도. 따디네 제유 기뻥이 디게디 드리야 오나야 디니. 기란게 탑단 라기 투규 당 초베기 따 이규 당 초베 라기들이. 아, 디게 차선로 응외네 저리 야고 지나제제 아니 공매서지 파카세보지나 통해 윤교지나리야 주나고 그래 심지어 안주기 레그 공부 통해 맹견나 주스노 디나 유에삼제 응외서 이제단가 주디삼아 야 매베 내주들이제 통그래 이제단 기초 통해 유비들이 단단가서 총래가리야 뇌야 유비기 루브장게 오토단라게 통해 유바 이주단 초배 라기네 통해 유바 디미기 제유기 아다 자라디게기 통해 유바 아 디게 파세보지 주나고도 따디네 기랑 아 투규 동조유디잠바 칠로리아 핍디잠바 저리나고베 고지슈에니 따 투규 단조유디잠바 응엘이야 기랑게 구르디 근데선 조구두가 벤체자 따 기랑 단다 아 럽다야 슈세기 럽르디니 룸지 당보리 야 기랑게 두린 룸지 당보이너로리아 루조나요레 따 이내리 기랑 투규 나서디 아 예 머리 룸지 당보이너로리 제자 디네 디에야 루베 규림너로리아 럼디디 근데서도 기랑기 쇼크스디다 아 다가인스나 루브다 카지 투규 선인이나 동원디 럽데나 쇼그레 카지 안 옌윤기 정갈라서나 쇼고도 김다다님도 야 카지 수수 김산나로리아 쇼그레 간다 기랑기 럼디디네 이제 당세 바르게 랑갈이야 니주 가르가 럭유메 다 카지리야 야 짐주기 니주 숙침은 가야 돼 요리 야 카지 오네 자샤네 아 덩그리 쉬면서 제 대 투비엔데리 제자 드레스르죠 응은우네 럼디디야 규가 야고진나 네네 기랑겐 조규나야디 땡기 제자 모자난 조인 뒤즈 가주나 리도가 덩그리 쇼조인 뒤즈 가주나 리도 디게 파 차르고 약보진나 디지르샤 돈도지 유엽데 담당 안주 넘디 야게 뒤즈지 손자 넘신 원다야시에디게 전부 지르샤
1: 다 계시 넘시 온도 라소 나로리아 야고체 마데스나 키라 나네 튀제 넘규브게 줘야

0: ya kam chule lhokwa mara yini thakchar bhobe kingi ani kiran langali ya dile mangeng gi dhuzi chung gorsi bachire je zang namshi ngonda ya ngene de gesi chapa la so shuk chenpu yus nung kiran ge ngunu ne te ya di ge chenpu chire sha je zang gongdu shubhe zunda dige yine le lhenge ge inji mji loli ya yabuji nge gugdu jugdu yina talyo gi tuju na loli ya shukeng gi loma tsangma lo so su gi rondo be gi lupda chimo jili ya yikyu chwebe zhashi myudu shukin yin lhenge shuden ja gu
1: mi ka zhi si ne lup chung ka le chi la le ge cui gu yang ka le chi si re yang ka zhi cua ka si chi we mi zi ya ning gu me jing mi yu di le chou myudu xie si wo shi
2: ke ji ning ge ji se le ke sung ge le me yang ga ma zhi ji nang lu bu ru cha sheng a kuo tun ji ge yue
1: ki ra lu shi xi nga shu bi ge le ki rang ki ki si ge ki rang ki su bu ji ce ki ga che ga tan shi chu san ge nu shu si gu ge shi
2: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내가 바네미 이나양 계란에 셀라갸 체취 살지 포아디 비공리 덥가시기 치로
1: 계란기 소분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시시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우유
2: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겹겨로 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우유
1: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리 기 처소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믿도 걸
2: 미유토 초안이 튜니 되버지 거기딘 비 기직 마시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 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 남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 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복등 문교를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
1: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니디에 초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 나외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에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닝 기초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kang jong zhuo ling
1: kang jong zhuo ling
2: sang geling ge gong gom sa xiang le yin ne zhong yang long jin yin jin ji ge le gong pe ge long jin ge le zai na gu di xu bie kang jong zhuo ling ge le zai xu yin dia bian zhuo dan ji zuo le chong ge ren xin ge pe ge qian bu chong de mirapshigi tongdu nyungsumgi penchungdingi minwane wesele tang jilwine yarge ubyungnen jorjukchegi chosgyube lukyulaya bangbu cheyu. Tiyan yolung zangbu jemgyudunnebe loga chonggiri kongara zong pekan chongzuru chashabina turabgi pukyurchenbu lupyuntuyina laksam suymigi ledun chunggenki dangyong kente mangbu cheyu shuyu. Tiring anzu lezana muutuyne inan dilukunglu chukjiribshila pebe longo mangbu rin hirimdu inan tanga zesho lobtun tang chongzui pekyalaya rengi ki chaji chonangge tangyong kente gyumi laso jinti shuibye lundi lingmun gonglu chukjiribshila sunbe jesun shiki penchungi pukyuru lingwa shibale ka sumbati kujik shikuyin tiyan jesun kongi gyu nyungwe gazige londo tang tingzangi di yedembe choya palaya demgyu jinti shiyo tam kongi mezi lumbile 아주 희림기 균도 침부터다 치다라 통투범 신나 랭게네는 제송의 규름이 라게 미제 영화 탕 심달라 세나다
3: 니마데 탄산 도젠 도토에 보내서 경기 니마다 아저진 너도 없을 제제다 니마제 나다 세진 미다 치슈 공치기고 니마 미자 치슈 공제되지 아주 눈 뒤라는 자 너도 그냥 태니 없어 다디냐 녀셔 도고 다 당산 전 그래 님은기 너도 차게되 아주 당산 미산 전 당산 아주 미산 차게 여겼을 텐데 그래 도라 전 연구도 어 님은 미산 쳇부스 제제다 어디에 대여랍지디 진양도 가지고 돼 된 미산난 그래 서비스 했는 게 거기 이제 당산 아주 된겨 쳇디 사바가 결혼데 비스 근데 유리스 Yang tak cukup kami untuk tu sah. Tangsan dua rapjen, buat ni pergi buat sah. Takkan jaya tuan dulu cahaya ni dia tu pegang sendiri. Ni mungkin, buat sesi cahaya je.

0: 산에 다가 리슈 제토브라지 레랍지 오도 샤소 오리 오데 샤네 디오 디 라제스로 데 티니 사송 사지 오도 스카레 디차소 그래 디 로디날 뉴보 간제타 미 톤잘레 오라 만잘레 오라 지체 따디 냠이 뇨야다게 시존네 난랑 롱은 팅을 담데 와다 레콘세 뇨과딘 로송데 오드네 토이 베군 오도 스카레 제제 단숨베 레그라 되고 또 수준선. 다디네 녀동고 니스인 디네 다 녀동 니스인이 나오시베 니스게네데 겐기디 지상군. 다 겐기디 지상네 녀디 겐기 사브라 샤제. 오토스카레제 중수. 제단 달루 디니동 니스인이 로리다 겐기 사브라 샤 녀오 이디 다랑제제 디제 중수. 디게기 아주 군수 그래 디제네 第二次送的中送的但是你也在经济学院的罗松宁巴拉你也在学院的罗瑞瑞托学院的我都送送的但是你也在经济学院的罗瑞瑞托学院的我都送送的但是你也在经济学院的罗瑞瑞托学院的我都送送的 오다 리슈 투예랍지디 오디 따단디 저외찬네진 땡큐로송제 따미 돈뇽 용보 파네뉴에 제도 오디 따 렉스디 따가 땡큐제 토비 따 디기 토알 차샤네 리쿠리 반디 군세 디기 렉지에 토알 돈돌리 모퇴제 로세오블레 게네제 디기 도진 로송제 오도스카레 베데 겐기디 원 로레레제 제나 긴딩 돈돌리 주쇼 레고제 강당 로스랍지 모두 중제 다 디기미 단 숨베 로티기날 마드랍지 우도라지 소아스콘리 우예 군스토니라 미티 아주 베간 존재 단티보티미 봉게르 덴조르 강궁원데 고츠플 아 다시 좀 덴조르지 나제 아 다티 산리 역시 부담스
1: 오레
0: 이 간다 켄조 야드시나 나산기 지에데 도제탈 콘도 카얀루베스
1: 오레
0: 어디 산리 역시 부담스 제보다 되게 종계 전조분이래 오다 대중소 지게 장로님 뭐
1: 아 근데 성원도 템파 담제
0: 어 존림네 딘 지니데 장로죠 걔네 티주도 좀 종계 전조분이 뭐 대선딘 ते टोंगे छुइनला छु व जों दे मालि छुते हम वदी गोन ला मे ति ते टोंगे रि बे दिना देन दिन दे तो ले ब टु खुन छे छे छे देम गोन ह जों रि बे ते म से सुंग छि रि तन छु तन छु से छे छे ओ तो छे ते
1: बस
0: ता दि खा दे मे तो नि सेंग लो तिन ति जे ब ता कुरे कतुल माजर दे 외과제니 뭐게 뉴로 매약순 제제 다 뭐 튀제야 동서 뉴보 뉴약 치에도 된 눈눈에 딱 강러진 요가지였다 무엇이라디 다 강뇨에 냠이 디베 다 단다주 송간데 사가된데 주의기 다 토마데 군주제 다 게리 루딘된데 단에 토스니도 수에 제시순데 단가 본데 되제 어디 비마미 뒤루디 차 제든지 고플 야윤데 워딘데 진유 따디기나 데라고 공세 용복 나디네 최순주 속 따 따디민기 돈저냐데 현다미 디 시중세 왔다 저기 레드 소중기 멍외디네 자세다 진이슈 자게 드네 돈저 온인 생각이냐 서류 상황 최고 중에 워디게 용보디 강념 러리버리스나제
2: ただの我休息的了,得了幾句話介紹的,公司的,總之拿了了,三萬多個機械。你你批給了,你看過機械,當你,當你用過的,用過的,你怕自己的我都休息。公司的,公司。公司的經驗呢,什麼呢,空格中,別幹重組當用經濟,給米拉索,堅持去為這個目的。 규미라 아주 지소 폐기기 두링 더부탕 류규기의 방법 손부시기하래 콩남배 렐 좀바탕 가신기 닝도트다게 아주 쉰게 조야 랭이기 근지 담부로 두겨야 꿈의 침부 대비 드링기 진리 규림트 아주 규림이 라기 신뢰래 마음바라 장배 저와탕 이지 통두블라 배강한 총주 알레 레베 승인라야 경식 제도 생각으로는게 공도 센주가 되는 디루공로 조지집실의 폐배 롱어망부진 희림도이나 땅의 제조 롭된탕 총조 피결이야 정의계 차지 전환 게 당연견제 규미라서 진지 수비 런데 링미 공로 조지집실 선배 제손 시기 변중기 표결을 영화 시발에 가슴부터리 땡디 중앙룽진 인진 지급 리군기 벽에 룽진 레전아 구지 수비 강정 돌린 게 레전 수스마인 현재 숙된 자고
3: 부지게 마지게 물고 그부 양에 통치 아니 쓰고 거리 세도 뭐죠 지느람 사건 거 제발 아 이 규림 상마 태도 제비 차저 상매 거 셰셰 단스 미망비 아 땡아 단스 더더 악주 지도 괴 님 숨부디 미녀지게 깨지 시제 마셰바 아 슈제지기 니 켄조 수용아 로봇이가스디 로봇이게 두고 해 창매 녀도 발리지기 다디지 나 껴베 깨주 텐다디제 체디 덴베 껴블라 제국도가 디제체는 지부지 지만에 녀디제 지금해 저거 제국도 지간이 디디키란게 마지마나 아 기란리야 로제초 나 땡아 다야스기
4: 직튠 속배 도시 댐벌조
5: 양균 럼프 사바람 베베균

사비 모차한 헨게 꾼캄상 나니 미터지 느끼 년준 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슈별레 체세도르가 슈 생켄 헨게 꾸캄상 샴러 직튼 초베 도시 덴불주 경규 렁부사바 베베 규지베 치리리 체슈기 디링월의 낭소키 장도 뉴규 피게 숙신당와 시베 꼴티세로나 다왕아바 낭소 시린 꾸리 자타 모팅팅 도교유 시린 꼴리 서규 시린 하오 태총 개토네베 계급 록제 챔포 칙동 신비에 체 토명키 계급 록규 서치 미수유구 쿨규 지신 유진 지리 숨제 도주지 두기치 토명키 록규티 무도 주친시타 자와 자탄 토디니 미게 청규기 장도 로지리 갸자 크시기 치르투 태동체디 김장 치동망규 록규 세월 체유 계급 록자 챔포 칙동 신비에 치 토명 계급 록규 서치기 땅 지부 수지 하오젠크 난치 실링고리 서규기 뉴두사베 띵신이 편베 장도 뉴두지뒤 체디 로달 띠징타 틴지 호비 샌동 장수 소수 장도로 千万 추주 통주 니게잠 동기유 지주유 니동야미 주주류 다와 둔발 낭소기치 허뉴레자 통어티 주구 추주 니동야미 니수저주류 다와 숨베 더주팔 낭소기 치 토뉴로랑규 신친 죽지러 장도 니도 추주 千万 통주 칠동 숨게 업중어 지하잠 칠동 체육시 니동야미 니수저숨류 다와 추발 지격수지 시진핑키 낭소토 독신 능급 수균기 뉴규 휴레 초규 진보러 꾸디 단위 장도 뉴규 폐기 숙진 단계 계급기 뉴규 띠시 개진 야도 7 동규니 낭소 폐기기 개진 낭기 강 70日 지내 송낭유 지격 수지 시진핑기 낙주 서물러러 댐보 니니 낭소기 과토도 제중유바타 강호토 더수유바 라토토 록제 유바치키 리치 강리제디 장도 뉴규피게 숙진단의 뉴규사바 사비 피주타 뉴규사비 디체 수준 틀레 피게르 튠졸 꾸디단유 니동 갸미 니스자조류 다와 숨바팔 낭소키 뉴규사비 록균 출고니 록동체 千万 동출지 척균 시치 스마티 롱아첸 추시비 튜규덕 숨체 시인신 정용키 록수 록균 출고니 당외 루치보키 야칭업 중의 시승유 장도 지교러 꾸디 당의 수익균키 뉴쿵쾌도 뉴쿵사비의 남창 꾸디체유 낭소아알 독스총길 이지 홀루종 올린 무륜총대토 무도키 위수 예무치기장 직조체바 무탄민문바타 장도키 지신 장애대부시 티다기 반의겐토 제유진 더수용업균키 딥쾌토 남바사바교유 팀초 정류 도수용업수기 위수 록동 배둔크기 갱구와슈승기 남장기 롤천용로동체 千万出自 통주구장 승기유 지모주체유 위수련매워 特동怎么许他 这是行所 现在得不他 女주유魁图 故事躺了厕所 边桌心智 낭체特别 我将落当我妈谢 日过阳我将土久雨 因为落谢人 낭소키 도수 디쿠타 도수 목수소 수규 뉴규크도 뉴규사비 남장 꾸지체니 림지체나 장도 록주 남장 축주지 지중바타 롤 장도 로동체 추주 千万 통주 로중은 니잠심바티 로다 천天 도수 둔치게타 로중아 게춘춘체바타 영이 텐규 둔치시게 축주규 뉴토다니 수규 뉴규 틀레 장도 초규러 꾸디 뉴변당규 정류 사비러 藤井切的女都沙巴 杜尼尔张西塔撇去了 丢牛归地单语 无论朝博重机司机 王总统 龙千不谈话他 托在米第二号站 约别龙国高部第二号站日定图 经营内心 龙国千不龙潭创立 铁不可惜语 南索女都操不公 是龙国出国期17巴 张豪为义 铁盖龙树起了他不起为 宁昌马尾 龙国家塔 숨주소시리에 롤로동체 추주체와 동주 숨주소송점 신기유 지 모주체유 장도로티다 사내티갈 피주 강리총유 우렌차부 총기기 롱타외기 퉁공리체타 사내티게 피주 도링기 리체 강리제디 소련남장러 장도로동외 돌체 균퉁아 토르당유 민알 총기용수 장도제규 남창 숨주소니 꾸지체부타
Tegar, Jangdo Logo Dun Chiche, Logju Chegi Gajashiju, Yege Yupsi. Nangso Rangdunjo Nuguchuki, Jujang Chosiyanki, Niwe Losierin, Nangsoki, Jangdo Loki, Teju Number Gachir Kuda Danyu. Nugu Saba Jansar, Teju Dulin Le, Gudi Dongwe Sijuta, Chidub Rupta Rimba, Shimju Cheme Dunbata, Lungwe. 清都实际检索女都三不上三撇去独林起别其当三不处三对地对面昨年女都决天联系给江道落水西区群切明白切入当月进行月你东家命你是张安洛南索起江道落出最千万同居聂东云的古住国际当晚提推送列假借松之索起采西班列中勇起落东七波起松之即将松月 天南三年天干撇去独林起节送至二十年中勇起变着他制作批给的江道秋游了第二年年土月天宫起列着几个前年女工三百几千所准推列亚都切入当月跑脱重点是过去数明年女工三百几千所准推列领土所不去人民间起二十八节团结扩大头都龙树六段出国平后来地球七十余个他 龙洛出国时不地角级别可认出密度主席于明年抢救一点女的参与工在积极地角所提监控啊徐慧仪按照地角级别历任独立人员监控人不前年年限拍在团结扩大阶的龙洛出国时不地角级个天文人松国八年出最西玩同度当月别若是龙洛出国启动阿个团结级别女不点于解决于 龙潭湾区天空列车体团列给列车儿独立南索区女都三百几千所准团列团团都切入清不塌龙潭区清女索界团列去做七点西都切当年给客平别女都三百几千所准电视准表示当月因为罗县人南索区女都三百塌提醒几千所准联系了马脚七节给女都勇气马脚都正气就去给咱们送年 女局编着他他那中勇气编着批给了第二级别归属三百个月南索让中中东域局书记王位中期几个书记习近平期松懈开进期广团他当中央期特区规制拉达团队定色前年南索期最先见他人女间将到间接期卡着太重前的 随军期女局团列出都人不乐女属于归归地动了他 女都三边批给了，可谓救济三不塌。

0: dikche sabab simchu sabi ta tuenki su jun chi gyok su tongwa. Gekab ki nukyu ta tabchui tuenkong ki denshi kechin dobchin si du yuwa che gyu yin, xie xie yu.
1: AI
0: 2000년주 투럭 사비 모차 헨게 군캄상 나니 미터 리뉴키 년준 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슈벨리 체세도 가스 샴러 모투 능수 총격이 신조 크기 저 골속지 말라 샤동 토베 골디 슈기 지투기 편조 능수 총격 속종토 나신 최제 레고워키 셰시도 주타 잠신기 청롱 과속내 속종 즉시 쿠마도 기첸카키 이지 체유토주 용기유 원경 기원키 이지 지타키 레티 충도치미 자바용게키 정이키 유크토 똑배무부 제지신자키 랑코나루바타 쇼르토 럭슈규네 양갸르 랑코르 십시 팀치 체유 지리갸 하점 유베 총세키 자기 렘티 태공키 로니슈 하점 규스마타 렘규기 총주타 람도 창무 규응의 친구 유시 유게기 나니 동갸미 주미 송로 레가 슈베이 로추점 나우 로미 로살 동부모초 경체 강이세나 레가 처와치웨 김창기 레가야 로람 망보 치토기 민도 지주유 용게기 카르 콜로락토 탐보 송싱 자기 랑코 총습기 슝람토 덴베나 규시유 코종 낭서 초카니 저외 원소 통지유라 니찰키 차발 차박하시갸 유브시 니츠 티더부 능수 총격기 종타 상신다 도왕 퇴유 니돈갸미 니스 쟁아르 다와 듄바바 능수 총격기 신조 크기 저구 소팀 말라 주준히 뉴기 총총 켜버치베 레튠기 라다 취시 지방 원소 뒤에 라다 체디 제시타 뉴기 총습기 뒤기소 튠공 도지 띵삭 체교 뉴수 유구 꾸디 당와타 퇴몽토 디기 치다 협대 당의 신조 크기 타니 저구 소팀기 마네 마루 뉴덴 당와타 퉁공 폐주기 레추 치르 당유 티타 첩지 총기타 종시브니키 로달 치드 몽의 고치시기 하정다니 샹타 총주 타니 디기나 슈케 뉴기 킬레르 커섭제바타 젝시타 뉴기 냠레타 뉴기 공시와 냠레 치베 셉수 치단티 능추 신신 총주 창말 켐니 뉴기 켜공기 망초르 샴디 슈웨 타메 간네시 유브시 민예파 능추 총기 용기 젝시타 뉴기 냠레 치베 셉수 치단티 신조 크기 타니 젝시 고마 치니 수제나 쳇드 숨심바타 커서 망외 큐 고치갸타 시주시 숨체 숨숨제유 탑신 롱쿠키 총색 수비 신조비 김기 관장토 뉴기 고마린 토부총유 속종 야라 총대 청숑 총주 총민노 라이 명설 섬유권이 타자 차도니 청소 나소 유급 뉴기 고마 뒤도토 안수 관장토 기토기도비 안수 망초기 뭐니주나 하장 뜻디부도 관수 뒤진타 공신의야 알 균달 원소 기기도라 셰슈 남규 하장 야부도 관종원의 야부도 지시유 널까이 시에베 깨지티니 능수 총격기 신조 크기 저구 속짐 말라 주준기 중재 워마티시 율기 총솔 협대 동규 시주티 이치네 조 크기 균댄 초월 균도 동외 최덕시러 규급 제주 외제 총세도 진중 치비 뉴주 능부티 동부시지체네 샤동 토비유바타 신조바 망초초 뉴기 꾸무시기 체도 정세탄 정조와 파주 수문 치고미시 뉴주 능부티니 정세초는 제주 외제 진중 치바 코는 미발 외주 스쿠키 신쇼 튼제 자기 치송 연디 게 숨이 레디소 차도 총등기 레디를 디니 신조 튼제 사토니 디라토 치송 치고 수유 니동 야미 니스 제나르 다와 중이 바팔 능추 종모 냠지 레디 체유 겐지 공스탄 편조 냥야 소자 퇴례 폐계 체유 겐지 공스 소코든 총부 니슈 레디 켈슈바타 니동 야미 니슈 제나르 코날 로치르 치송 무부 고르티 니디 주든 체 숨니 스바타 림지 체나 레디기 치송 무부 고르티 투기 중이 차 숨시유 착시타 거주 튠제소 사투 켄덴 튠제 저구 차와치르 딘디 정심리 개용기 수조토 구위 튼제 치송기 텀람 갸칠 눈디엔 치니 신조배 용보 판유 용와 람디 체유 자기 랑코 나신 듄토 코신유 용계기 랑코 땅니 규비 정수지지니 뉴기 차와티 천치지시 속종 적시도기 첸타도 랑코니 파마타베 뉴기 구마랑코카 튜토도 저유 레튜미나 저 치닝기 튜진키 공신시 녜 토토파 숨토 레네 띠송체디 통지 딘자타 강교 창매락도게니 유미츠 이치 추수수 띠네 땅미 지주유 서법토체 미시동 잠신비 창아츠 레구 정구균비 뉴르기와 티다 퍼유도로 미발 미망보시기 전동세월체유라 사투 行政盲措기 튼재경 리롱주 토발체유
2: 콜레 디토라 미통주로 껴주 담 소화 계시유 현단 민주의 키라니 티웨야 휴두총 소스 남비토니 조규타 소스 남비토니 겐쿠르바 소스 남비토니 냠주 소스 남비토니 타즈 소스 남비토니 가시 소즈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 체도 배부치 케단 냠도 중국디니 저니기 남비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중국 남비 티럽지 중국 남바지에디 배부치

0: Senze sartu soge, nguenyer nyamlegi büyüse ta rinbu torudu göre güydü donwa. Dünce kebunge nyamle güydü hurda ceba. Büyüsar tünki nüşuulu deyne, parnunki güyşu sarban nömeceye çekubata. Mirabne mirab hariki, zashi günzi çegüre şisugdi. Losu ta rinne, lonye, yugur. Lüze soge, meşu rinnegi beri ta nyamle la şunlun gemne. Gekib nyebü zötünki, cizu mangtü mengşi den tonggu. Choma ro le ting sep tongwa ta, nyamzhi gyezo ta, shanghai nyamne rikzo, bosari gyeke. Eishiya ta, shidi gyazu chemu kuy ki, benjor nyamne rikzo so, choma dikbu, tunjor ta, shongdi ngarwe sep tongwa. Mekshu chi gi, gyeji diklam ta, gyeji jitim gi, wangta la, lo den gyurmi nga songyo cheba. Kolishi bi, lojo la, tunji cheba che chedi. Kolishi bi, chuyo ma la, gyurju gi, yang ta we kacho la, tri dun che guyo si, nendu nang yu. 포진기 초니비 튜무 매준오 우르수 다 중국 제와테 나는 매베 추세 토보를 내뷰 투림 종 틈서 때마다 셰시테 핀수 이치 때부유 초니비 녀손 때부유 아 바로 다 뉴규 코즈 니팽 운규를 좋아 짐주 다 소짐 센세소 캡군기 냠레 닌신 딩서 토조 신규 미추 링네 비리게 피초 야부여타 우르수 다 중국 링네 로 렉바르니르지 우르수 다 중국 롭스 로고수규시 우르수 다 중국 제와레 춘감 티비지 투윤 지삼리나 대삼게 된도 친디 쿄용 특주 로레게 비순시 토규르게 김치 저투 냠레 칭이 예기금 니비 제와레 제팀게 멍시 땜부딩이요타 명예 투버워 나레 개치외 우유게 투닌데유 우르스 초기 중국 초 타냠 토 칭이 예고뉴 라지수 님부 슈토 특주 튠조르 타 무주 냠레 라슈뉴 겜네 계급 니비 제외 추세 대외 토 와시 토립규레 꾸디 동두유 우르스 타 중국 냠레 니 유구치 외계지 튜법 추게 띠닝게 규 계진 시기 우르스 초기 중국 초 타렌 토 무투 초마 로레 라슈뉴 겨타 중국 이시아 타시디 계속 채무 크게 변조를 냠내 직수 예구 집에 무심히 매송도 야구 소교를 야결을 치바 상하이 냠내 직수 예 네법 타슈기 라 튜모 토 슈뉴 게바 보세리 계급 예 리시 튠지 롤레 라 슈뉴 게바 냠지 계속 예 왕자 라 송교 치바 시베 니마 정신 타비 동와 계지 딜람 대외 중자 로튜 용와의 꾸디 동와제 친두 유지 송유 제빈 낭주지 계급 뉴비 조다게 큐용 특주 로레라 나르웨 슝륜 계급 타 킨치 저드 냠레 딩서브 동규 고르키 중화 미마 치든 계급 타 우르수 게제 냠지게 냠지 세자라 첸다 괴나와 마세 제빈 나와 타 벤조르뇨 존 타 로소 첸제소 계급게 냠레 이치 니슈라 민다 괴 바레 덴바 나유시
1: 계급기 主席习近平去年前，北京民办错刊期末日，俄罗斯总统普京谈见面难节，连同三国不谈，简称难有不是。习近平去，天内总统普京去中国的参政当天，年二不提言行，提托内中委主委初次托不谈，密色人心抗力存续，他给俺然内总统普京谈，丁色不谈，这天从这天不接去见面前的。 那团开钱日谈是白天，特区给制度切不严。俺最巧用的特区弱来了，俺为兄弟干不谈。今次给客户儿去资助俺们的定时不动就过了去，给客户儿去年半截三站了，推门托明大过不谈。去年半截一切忙不了，吹团穷玩，电棒切去。给客户儿特通，咱们的那半截谈，给几整晚三不特别动就过了去，俺们这三站比个热节点了他。 习近平去，塔罗尼中委特区人民的弱点中华组内罗松就考虑罗西市，罗松就一人中委职位年完开赛他，推断断绝切不谈，职位年内军切没把人保持吧，推入三百空降给特区人民的弱点中华陆局给出资脱税所里面，阶级前辈中华三百米币短月。 塔罗尼中委亲自给客户儿去资助俺们的青叶下年罗尼树资源的口味罗西金，罗曼人给客户儿通的派出所，青叶天南电器级别，南这坨米修不谈，正规米器吧，却松柏秘密不解给咱团子孙人不齐不谈，平村正年起大胆子不谈，平村真叫开店子呢，俺们来俺们给姐太空前呢，给姐长下长店松江谈，给姐中华三不足够了工地动起，立给开钱平。

0: 提退缩干高旁进去从对年扩对中撇从不用脑上了普世预备年生许别那目的给配件蓝心乱不难光头就说
1: 从不用脑上普大人也不及
2: 我打不得面人打不得啥人我咋也不及不得面人
1: 百万万把啥
3: 百万万把啥
2: 我打枪操心不得
1: 你个妈的你个妈的
2: 哪个
1: 你是个妈的
2: 我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1: 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2: 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1: 这这这这这这这
2: 这这
1: 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2: 这这这
4: Let's see now.

0: 당장 샘캄키 축비 적부청중 서타 김다 남부서 랭게 공캄사 양안안서 낭방 청중 집에 집에 낭시 리세나리아 제서 안에 아자기 주희 디리키 리세나리아 아자기 진아 김다 남부서 집에 장도 뉴부타 쿰시 제교야 로람 지달 차구민고리아 모두 작삼시고희 当我们从南关从外出来呀，这边人大落孙里，中南里呀，电过一天，还将去开钱不吃下。马上，新古图坡西面啦，人也没白团时，各度金枝水果上，这边他是水板那个些。但一年里，帕玛几间他们这里呀，短途拉白那团里基础些。今年，这边呀，该吃几日月啦。 딜레 망체지게 가나초 폐개기 뒤름 메발 삼베마체 치수인의 지소리인의 정화유마시 승고시 디네잉이부티 집에 가초티 그루에 성신 진시 인사 베샤샤비는 디진 대야 조화유메카 양성이 신실이야 메보 종화대부시 주자 가초 코나 딘티 기송 지금인토 디네가 난소 숨부티 집어망표 가초 딱다리야 밤에 뛰어로타 개와 죽어요시 다 수인년리 콘츠 뛰어로능신 주토 조미되진 배차샤비는 집어지게 세지 유조치바 메바 치나야 파망이 기저와티 딘제스마시 노진타 저구르체 랩토 중는 생고시 주사 당안소 집에 가초티 데마타 페메타 닝부 메베 쓰레쇼시 다이넬레 콘츠 메제야 튜니 스무덴페 장도 롭스쇼 교쇼 다 남실리야 뇌부티시 좀신 쿰시티시 로바교시 쥐자 퓨토중라 군주릭페 미는 제제시토 교루에 예베이네토 다 게시 집에 세제 유조리야 종아 유베시 임베이는 유세 티네 고잠교시 집어 신체 소화 조화 유비는 대례 잠는 즉시 대내가 나서 지다 집어 강실이야 방릉의 외 뉴버 강야 매배 추도 배팅 가초인해 강야 매버 용식시 대니 소차 상마양아 외 랭키키 뉴버시인의 지샤 계시 집으시 투윤 링포 세제 유절야 조화 유비는 고란 된다 대야 조난 친부 유퍼 세세 치도 부시
1: 在这趟，朝外游玩，开心。随着点脚七百，开不断心有事。可也成为给多瓦塔，就是呀，多难七百，困别马车，不是呀，得是七百，女不一年点头是。对面别的，果然做班儿，个性先去短路工先不样，转头不多。可怜，先不能行，既然去，过去去女不月经，正做女不点片，没转糖浆时。
0: 绿营两边，俺们能提第二个故事。同位所提到营地制作给赞助，没能全部给别出土。随着越交了一开片，民忙不越谈，民能解决别呢？先扩展，全部是土给别，也不用太多。到时候提，可以让他别啷个子短途面下站立有事。 계시 심시 무이십 제비는 기란케 가초 민족 왈 땐디 배유기 진탄향 민송 버지비

동네 파트호 지바야 정이 코나 덴토 조구도 다가냐 제베 급소 다스 꾸무다나 저기도 디네 숨부티 지베 가조티 김장야 펜 톱버 시토 둘화 제디 가조타 녜즈키 진탕 신수 조구도 시부티 지버 정이네 쯔쯔 차외 구급티 데토부 구급도 디네 앙아부티 네트 사부든신 디치레야 지버 정이키 도수 조고야티 개침부시샤 초부티 가초기 기비에 제포 급급수 딩조 민주와 제디 딩조 민주회 교와 서토 조고도 다딘제 제비는 나나소 제부수 딩조리아 통치 진이리샤 디네 듄부티 개시 기란케 지베 가초 균형 제도 중대 유비는 두급 강시 인쇼 그 제도 공규민토 대신토 지베 가초 랑드 유치 균마체바 그 제도 유치 지신 강부 인비는 샤리아 메버 신실리아 교주키 수자 지베 강시 경외 지라 조와 체메 딘켄시 인비는 시도 산니 부신 로덕게라 메도 세탈 제포덕베 깨피 구림리아 대십 칭예시 다이네레 락토 제유 비팁 지간 메비나 지진키 마비 메진 땡이 지다 추드타 리티 자괴퍼 싱마시 如果 면세 메시 깨피야 미종원능신 감유티에 제티 장도 롭스니버 기신치큐 녜나 제투버시 메인라 태양 코제 신피 특히 20 가월섬디 땅룸수 규주고요시 다팔링예웨 뇌부군의 점피에 제북강망시 디다 지당회 미폐버질이야 규주고요시 태외가 나난초 파매가 집에 매발제회 코제타 제지 지역고야티 개강 신토 청우신시 배차사제 수비는 나난초 배태 망부고베 네부여마시 다이네레 탱마제제야 배제 지달 망부이는 집에 대진토 진단진토 미지장 조티 배태 레부다미야티 개진부제샤 롭소르 심주치겐타 롭소제유 레군게인네 지바야 대대키 제유 배태카치 저지 슈토부타 제바야 롭스 동원이 되어가 처부탄 자디 처제 유부탄 매베 제분이 떼네 참아시 学生 안아서 김단 나부츠이니 남구 초구서교 나베 규정그 절이야 초구 가초 떼네 기생 제디 장도키 뉴버페 두부타 굶시 약부시 차두베 지토 튕기 준고야티 계진부지토 야 김단 나부츠 제나 대진키 안수 낙반 충중 집에 집에 낭시 리젠티 주사서 샴라 토고중중치 모티티 어글로 산게 송페 지중 냠시 센조나

오야 초보 친구서 땡디리 센 슈섬 다가 주기 레전 지면나 어글로상기 무티네 키란서로 벽에 망적이 중단 님카 시주인비 키란서 뒤터도 닌주 저와 유 다트아

사바 도시당 차자 제슈 니바 제슈 뇽칸 코유 송송 제기에 찬천 천통 자자시 정여 바리 배종지 종류 제기 배제제 남바 뉴냐 되지여지 니도 니주류 다우선바 배종지 토미 동가 RRSCV 동지 지니리 조 라살라 데랑어 지제데 니스 녀슈제 바당 배종 용지 레디스 된다 텐리 종자진 몽투 샤샤소 자콘지 A.I. 배쉐라 조네도 대표시에 바리 지지진 기에 년리니 비 다동 콜라 서비 베케제 게이 베여 제모 토마디 뎁상 딥장 데나 롱자지 통계 녀세니게 베케 베여 제모 토마디 양 연바다 데라 지니지 대표시에 디 종즈 거시 청코지 녀세엔 조스 동여 바리 这主播呢把接近大大新一种酒吧的呢中央龙天年车学校来供别给陈龙给金州永年西北连城的人从的你呢按出个娘记得然后的呢千能把了隔离西北冷用的工人都记得

미시기에 저거 선배 잠주 표정식도 있는 문진치고요. 롱예디 갑종니 지루직동 국제 십지 십시 러드님 막진이부 쭉 딜링이외 급대 요거슬레위에 미마 징주마기 자르메 파시시 센주마라야 구동 잡부동에 두급팀 바탕 급들은 자르메 무분을 야파미 첨부 포디 7딘 최고바 중화탐 군수 7딘 체세 중름 조니 리자기 파르트 개베 삼바 첨부 시규 요거슬레위에 무분기나 자르메 무분 7딘기 렘부체디 군수로 동디 타마티 동지 네버도 삼바티 도르급에 탑주기 고구 중화리 왠자 삼바 수준 칭갱이 문에 셰베이나 삼바티니 공개 체강기 닝자타 릭도블렌주베 규제기 첨무시 임베 rāngi dhūnbī zidhūk tēnbī sāmbatī rāngi lāgi tōrkūpani zimdhūk chēshū shīgirī. Wēngiān yegib tāng mīrī kī chēdhū kōngi tār rāngi cēsō tāng yūzī kī zāmchū lēndhū lē tāngdī sāmbat tōrwē mbārzē pārtu chūbarī. Lōngiān dī yīna mūgdhū kī kēyāwē nāpa tōmba māsē, mīshī kī wēdōng tāng rāngsō lūdhūng kī nīngdōp tāganīshīn zidhūk tāng jīgdīngi rindāng pārgīng gāwāsō tīng sābī tsūnyū. 디네이나 롱예 디난기 치 리급 중에 차시신이 죄돈조 루시 초보 칼리르 숙시바디니 루시 디니 머시 이달리 자마기 망세식 이미 롱예 디 균엔 점인 용의 캡진 바우닝도 선배 천다식도 있는 규류 루시 디 규제기 캐줄로 차송비나 루시 디 당연히 교학라 양화당 교회 냠당 반염 송도 저와시 해석의 난도 이나 자마기 조방 앞으로 랑내 저우당 특징 제도 조급 상계 감마당 초보 초야 가기 전점 휴에 넘버 주유 칼레르쇼 칼레르쇼 시에베 직결도 시에베 디이나 기레기 교동 촌라 초신신의 라리안 로미용외 치워 당년 시에베 최선이야 전유 쇼양기엔 당주 뉴르비여바디 모두기엔 자라게 남바트연라 당장기 양주기인의 시디단 지도를 장비 린두인의 전유 샹양 루시에디 미시기 지동디 조보자와 당 제두 미리키 툰지소 숙진도 균내 대유 롱옌 난기엔 자마 대존이 미리타 레릭 멘다블레 용어 인양 죄든 디원의 관수상마 미유치기 치도이나 소 루동겐기 분도더부르 규류 샴을 행게네 요구스러 위에 먹죽 롱년 차진 삼바 시베 남기 주동 조우 루시 벽에 기람네 동화티 세나로나

kangjian ge luo cu dong xin ge cheng cheng re ri gu gu yang su ke ri su mi ge da yang ni men bo de ri ma zu ren zhu wei na wei du zi tang sim su wei ye su pa nang shi zhun yu ge ni luo cu ge zhe le dong wei tang nang tang ji zu le jiang de zhe sim qi yu gu yang shi de ni lin ge ne yi ne keng ri ding ge zhong bu xie bie long yan nang ge zhe dong zu lu xie me do ni din zhe ma ro la xie ba di gu zhi xu yin 대한 지루직동 구비 투주릭 섬 로라 덴베 제베 중국 롱예 차제 근리 덴게 정부 시번이 중국 롱예 류규 퇴기 미르기 유수 금시다 바위닝도 뉴시 탑수제 송리 제베 규제 점주 표중시임 롱예 디 갑중니 드럽 니슈비에 루르 응급주비에 고대디 중국 서버 운임 타베급 신장 파미르 토간도 규직 제유 급들의 탄점 소구도 구미 단계 하루당 자위 유무츠 응원고 지릭니 돌식당 생존농어에 자주 비신유 대딘 미마 징주 마기 투송 붕디 자네기 대지 미리기 망조 단락당 제디 자위 중에 돌아당 탄점 기대자 송급 지배한 자라기 탑수되니 롱예 뒤 루규기 등의 갑중이 롱예기 낭동 조니 투송 망미 아미 당 광기 충두기 감아 굴렌 다음 니기 제동기 루규디 Nyuma tsuishib taan tabzu jibye ngurim nangda seyne yina chabdun che yu. Jawi chungye shamdi aami arge agama taan jawi gulen taam zuma shik ngane mabung nangdu simzu chizi che me wengyang. Wengyang mabung yangpai changi riba nubu toksun takze shibza che dara nyume ngu tetun cheba taan aami arge agama gulen taam momati kemne penzu nyamzun tupi tumgyu che yu.

0: 체시 디나로리아 주제다 되게 아 유고외기 가르소래 대자 시그도와 그래서 찌르 어떻게 레자 단도 디마세베 단도 사지카 찌글이야 다야 체교딘데 고두산바야 니에코르기 딱 가르소래 단다 강동 강이네지 니도바 이네레 딘데지게래야 직주 체제로 와 도쇼 딘데 직주 체제야 유고와리아 셰프슈 슈바야 면은 딘데지게 차로 나부 딘데지래 체신나 조여리자 다 체시디 주부디 가르레스나 유고 리네 지고기 니즈 말지 망부지를 봐 디셈 망부지 냠리에 체제 안나 유고 조샴라 피겐기 저부 수용원에 샤샤나다 대교로 야부시에리샤
1: 다랑시 다시네 토마르 니부디 가르스 유빈 토마르 리네 잼드엔 타 냠리 지규티 꾸모동원에 녀경겐 랑차를 토르디 있다디 리네 균진 타 유고로 셰프슈니 냠제 딩서 용화를 구디동교
0: 아니래서 다디 기랑게 녀자 버루리아 다디 나수연 표기 수균 기타 견다 괴려야 직독스 심주 예병 하나서 나시면 버루된다 생각도와
1: 디
0: 딱다다 다른 기 하나서 다디 헤마 헤마 생지어리 다 디부디 되지 한도 콘츠 아 가르소래다 수균 직내 디 코란 수기 디부디 규제다 다르베 하고 싶었던 도와 다 제산 단도 직내다 유고르스 등이 니 도미에게 경쟁대 가르렸으나 딴 녀마인수는 유고지고로 봐.
1: 딱
0: 딘레지 간이야. 유고지기 지기 하나 수 사지 디게 기신에 딜리 냠네 지기 지기. 제산 딱 공개 아 다른기 아 헤마 헤마디 규제 하나 수 표기 수윤기 견다 괴야. 디부디 규제로 봐. 양 하나 수 산에 테랑기 하나 수 저거 이내를 야면은 아 정치인의 배배 초보 수용원의 자신의 오다 만화수 표기 수준 견고의 디딘지
1: 제도 아 야
0: 무엇을 소수 소비관의 권유여 봐 안 독스 바르 개비 이내지 년군의지 다 딜레야 유고 규제 직내디
1: 아
0: 진도 여부지 도도
1: 타장지 타장지 단동이나 달라바동나 조 진내 점된다 냠내디 고르지 슈비이나 단대 차리나 당한조 변종 계산에 카키 안주다 튜지딘데 듬바 뺏샤샤나다 대공랑아 중가지 공신 여러바 아딘데 급단 듄제야 산내디 얘기 체주된 배게 진내 첩된다 뺏샤샤나 응가지 링당한 조 종교로간 이내지 야면나 라서 총결의 계종 칼의 이내지 텔레박 배게 첩된데 제소가라 아 다디더부이나 오늘 관리기랑 숨는 시 되니 진내 접전자 매인 바래 안티 때문에 다녀 용변에 요거게 쇼라 진내 냠린 투바
0: 그바
1: 다 지구 예수 더부지 그바라
0: 예예예
1: 네세 되네 샴디 다 링크 동바라 통마라 말라 된베게 체시 수네 수준기 조싱디 동단테리 있네 시진스 유바체바
0: 러시아다 시진스 시디스마 다디나 각제 시디 시지스르도 당나즈 시진스스 가르슈고 그래서나 배차잖아 아 토그 제베게다 아마자네 링크단세게 사제 독스 디 디나로리아 조초그지 링크단 초그지스다 사제 카카스고로 시진스 유여바 아니네 나즈 조부카지게다 오 소소 사다 정부지를 레유 삼다 야다바 단다 갸게 토니 슈비네 예 트레이스기도 직 사제 미밀롱도 사제지를 친 타 정부 시부지 친 직전에 독스터디즘 봐 윤중 세부 유협의 소식 당연히 균정부 침바 차샤나 양신화 사부로 주어로 봐
1: 도와지
0: 배차샤나 소수기 무예제 등기 매바 다음에는 버루를 토비하고 이제 내주 소식을 봐야겠나
1: 就我去看过一个，就我去看过一个，说回去年没吧。嗯，顶着经营就上班，但我那是水军级周线东端的呀，西进是越不是就上班，但敌人敌那罗里亚，我那是跨连忙不多了，嗯，集体给大家西去开不着钱，因为人家面的连个东啊，马拉点别，西去顶着去水节了吧，水军级周线东端的呀，西进是越不是，西进是越别杀鸡的可给着多。
0: 嗯，
1: 因为这些不是看过个月不嘛些，西进是越别杀价呀，另个当怪的，好像给开这么的下了。他让谁？他让谁？他管多的，他那车了，另个当呀的，各种玩儿吧。他让谁？或者说，民忙不急，另个当个了，主队上班，今年另个当谁给杀价的了？西进是几单？他们那杀价的，杀价的了，另个当是，听着这车是的，没被人的，没他妈看中多钱被人的，天天苦油跟我那下下来来的的，女小姐是吧？
0: 他让谁？
1: 徐总。
0: 他的呢，人家说学这个，托马尔，现在开始上，他托马尔，如果把你来这里呀，学学主任他，看见给初中所具备主任设备给了这个才是学吧。他这里，他像初级的数学给，就这里开始上，他那是，毕竟，啊，那么就他最后毕业了，包括毕业了，
1: 嗯，
0: 那么就了呀，托马尔学的开始，今年才上那个那是，他的，啊，加拿大年年的如果毕业了，学的多。 빠르겠냐로와
1: 다라시
0: 요걸로 100년 인수나 다 사제 대야 텐텐게 빠르지셔야 제도 빠르게 위에 로와 겸지 신부월이 타이네 만화수야 요고 총재 나로로야 뉴욕신 치외에게 내주지 튕거다 빠르게 뒤선바 진공년에 아 가제야고 마치없이 버루리아 공 바르베서트 야면 공 직뒤선바 야고 마치시 안 개블야 주요 소르든지 튕주고도와 제산다 디나로로야 요고 발린 레리라 셰브슈 규림다 켄게 촉된소 수입했다 배차샤는 기랑게 요고 디나로로야 주뒤선바 빠르리에 딜리르와 셰브슈 뒤나 켄게기 셰브슈 디나로로야 수에 다 딘디지 규림 시비를 낙제기 세시 딘디 소두 삼바 안가나즈 유고와 사시 대 피브디 삼바 유고 멤버 안 디나로로야 제유기 셰브슈 망보지 디 삼바 로디 파빙아 사시 대랑이야 유고지 조화시
1: 슈산 슈산 타라시 탄동 안나즈 다 유고를 피제 바르 개비아디 차샤네레 아 대콘랑 안즈 다 바르 개비디 삼바 안즈 견제디 다다 마데 바르바 야면 바르 개비세기 사시 탄도 다다 마데 바 티더부기 네디 망보지 튼장아 도 제유기 디젠카기 네데 주지 카마마 제브 다 tante chara yin nele, di namba di yin nele, tenga nang singi tsub jibu me ba. Shu zang tante jindu, an ta ting TW ki ta ngan zu yugur pali ki le le ya sep shu gyurim dan TW ki ta kenje chok tuyun tsuibay ki gyurim shibu di mala jian jik dan sip chakwa chi suyo yungdiyo san ba ani pari kyab tuyo ki gyab ruu kyab dan yin nere yam na pari kyab gen di an zu ta yugur wa tegi kyunze ki kundan ne cha shan nere di te le ya ta ngan zu cheshi dinbay ki ta kanda su lo gyundu jing gu re sung gil.
0: Ta ra shi.
1: Ta di ne... 통말 지슈 메베 유고르게 도시티 셰브슈 체시 난토 냠세 체제 정진라 제페주 체디 셰브슈 레친기 뉴체디 체로 동화를 제구 체제다 레리티 탄뉴진탄 정진진도 교화를 구디당화디리스
0: 로 다 지슈 메버스도 좀바 렌게기 박자 나로라야 가르시슈나 다 제자 마나스 배차샤나 내초 이내지 유고 체세 사치질 진도 좀바 다 디에기 아 도리엔 소르다 딘데 망부지 제신도 커버리. 다 도진 가라야 제무치 소타 야면은 녀잠기 크루요리아 조견세부터 괜히 강중도 유바. 아 더바야 배차샤나 토나 메베 꼬네르바. 아 배차샤나 제무치디 삼아 사세 인규신의 장게 징위디르바. 자도든 거래. 제산 딘디지 인디 삼바 지슈 메베 유고르기 도시 센데 인지미지다 셰브슈 체시 딘나로리아. 냠시치바. 다 제산 딘디지 인디 삼바 마나즈 정진진다 태뉴젠 시티 디니니 슈도가 태뉴젠 대가나스 고르요라 송교다 징외리아 아 진진제바 자 정진진 주자마다 가나스 레그디게 지도 잠바라 봐
1: 뜨구
0: 토담 최진 딘제 진념도 유도 잠바 가나스 아 디니니 글리글리 제문교로 연구도가
1: 슈자
0: 제자 요고 지도 잠바 소수의 차주리아 장화리아 준도 미야 붙여봐 안 정진진 게 딘제지기다 말라 딘제지 소도 잠바 가나스 사적화 요고 진에 오
1: 슈잔
0: 가르쳐도 르바 도르시 땅도 문도 르바 딘즈가네야 직덕의 시톰네 야구도 삼켈라
1: 슈잔 다신도 총과를 시부이는 롱아 챙기 차고 정업에 정리이나 라스 총결이기 링내 유고로 남자 게다 정을 차고단 접수 제 유바타 원바 제비이는 지동 망유 골통 주로 야던 급주 동주 힘바 대다 다소 링내 냠린 탄 중캄 유고로 정진 링내 유고로 총습계 링내 유고로서 남만게 태군수 태유바타 규른 시부 링내 유고로 토내기 말라직 준주로 이는 미규바시 다 치수이나 다서 총결이기 링내 유고로기 코르 초기 출시 랭싱기 규르주 모두 딩스도 당화타 아 총결 구요 레소 당대 사드 케주 탄 계지 슈긴 덴베 유고기 믹스 뉴슈 유고 되주레도라
0: 다라르샤라
1: 레세 센트럴링게 잠데 레디오 지링게 제나 구리시베 낭튠 퓨이승베기 아 로이나 링게소 단다사조 강도네 유이캬 먼저 하사다 야만의 군중게 산에 센도 유골라 피주로 거스주기기 아나소 지메네 제나 양자르 제용 행게 주된 자고
0: 주된 자고

0: 근데 중부 있는데 뒤전 지금 말했어. 다 말아도 다르게 나라게 도티 다 티리디 지량 알아. 다 시가지 아 시행가 주제 차선 침범이. 다 주디자 마사용디 로젠 가도 가르 가르치 여러서는 로젠 당부디 다 말아도 아 지금 강부디야 강배 비제 야고 자야 지금 가서 로젠 지 치요. 이제 팬니네 가르서는 다 소소야 변주 용범 뮤지 중부 이면에 뮤지 동세 카죠데 만 와치야디 직도요. 다 계지 알아도 다네 딜이야 팅리스 시에브리 팅리디 다 팅리 망소 카제지 코나 가나 가나시라 긴 말이 다 이네네 팅리디 삐잡지 샤샤지 다 알아도 사치 가사칼 이마이네 디능지 니두딘데 메바 말이 제가 알아도 참에 딘도 토리네 이제 균도 다 딘데 땅토 보이 있었네 간도 참 야고 지원 삼사 딘데 도 제가 사자 신나래 도 지디 잠발에 코나 주고 다 팅리 조 말이 알아도 총소래 요래 알아도 샹래 요래 디능시 요래 송도
1: 내비 비스
0: 제가 딘데 이제 잡아 간도 참에 딘도 토래야 됐어 저저 땅토 보이네 용사래 삼사르치
1: 아 늦을지 늦지 안다 디샤야 랭게 퇴바지어리바 야 존즈 그지 뭔가 단 냠디 셈비나 슈요리
0: 제제리야 나 존즈 우윤 우윤 랭가 나리야 타로 갑시 뎀고 체체 나 존즈 그 지 수지 시험 받다 주진 시험 받게 나갔다 또 제제 중부를 따디야 지기 나라야 소식 전다 쉬고 다딘데 요버데 계속 뭐 말다 이내 소소 랭게지 지루 침버지 다디 지도 담아 지기야 망조게 나라래 저와지 주셔 是吧 진짜 나라게 소소래 지기 니버다 전다 강 유부디다 지금 사제 디나래야 된토야게 지금 심슈드 말씀 드리시게
1: 다이니 무튜네 야미 전주 멤버 살레리 규야레
0: 저제 다디 멤버 세야디 다지 공도 쉬고 나시는 알아게 내가 당부기 고쪽도 좀 가져야 되는 진에 총벌해라 당가나지 소소게 지금 허도베 봐도 멤버데 지야게 내가 지치더라요
1: 아 그래서
0: 지 다디네 정도 멤버데 지 다디네 럭지바디 단내 되돌이야 당가나지 지금 다 가서 그래 미 지금 나라 소소 시부 준다 여기인데 개 말했다 미 민다소 뜻이 지요 버려 봐 비에 지금 표랑 요정의 비중이 시림 적대 봤어야 되는데 지요를 들은 다른 여도 잠이 들어올려야 나라도 급 당벽에 네 디 표랑 요정 계산에도 침루 잡게 적대 받으려야 나라 안 당고셀
1: 아 제가
0: 되는 지는 사다 랭게 망우지 그 연구도 다 이내 지금 나라 쪽에 가 소소 강한 요부터 체제 체제 이제 다 당다 계급 이내에서 디신이 다 몇만 망도 저기 토리티 추스면 로 같이도 소소 전 얘기 지기 배준 취약
2: 심지어

0: Kyurang sabi ngwa tsaar, henge, gwen kamsang, ngani mi tup ri ngu ki nyan chun ba AI dhama yi. Kirani, nye nyan chun shubi le chen sen gyur gas shu. Senken henge gu kamsang, xiang le, jik tun cok be du si denpul zu. Gyang gyur lengbu sabar be be gyur ji be chi ri le chen shubi yi. Ngoy le nambak henge ne, tun chung ki mang zu le dong chen ne pege le tam zin ta di gi ki mang do den tu dang we gor sen ro na. Pegeni, miri tunji sabdu dongwe zawe geni yi. Nye don gyami nyuse nga lor pyoncho nga ri sikwi ki, tunkong ki sangchar si tsu ne, kenden tunle pege shukchin dangwa tang. Mangcho dezar mingne, jibe shepshuk tuyoku changdu dangdi. Miri kaki, mangcho le pege ki chungje longsu juigyu yongwa chebe. Top zol tang, digi cholsim. Denja cholsim je, guntu na chiru chi ne, miri tunji yar tun le mangsi denbushi dingyu. Tadin shenshi su sojong qibar, gubi nechui shiji nye chemar mingtu gubi yi. Gyumtse ni, zenu ngarwe, qiru dani kimki cowa qizam gewa tezam ki yagdu zho, gyu qidu yin shi su zhumbu gya yi, ka tangbu loma shenshi su sojong qibar, gubi zi, gui to longa zhu nga le li bi gar zong zosu xiangpi. Chong, mi dianzi wangchu ki, sim gui qinbu ti dar xie yu. Ngasane, zainu sojong ki penpa tobe mang cho si yinbe kong ki tatin ki lopchung kukab le jinze hajan chenpo chik yu. Nye don gyami nishu lor denzi wang chu ki, xiang na jikzu chebe zainu sojong chebe gu marim jiksu lakki langpashi. Denzi wang chu ki, tingwe lakki meba lega chewa zhuga gale kapu shi ra du, marim ale lakki ra chi lega di la nga chwe toba chung song. Tari shen si su sojong na shuk tobe. Nye nipar tu lopchon nendien che di lakze tiwe chang chubashi junggu yin si xie. Nye don gyami nisi zay nga lor. Nga ri se kui ki tun kung ki li char di ne kenden xing zhok le tang ring le yu gor so tun le pige dangwa tang. Tun we tang song ji ki xing zhok be zay nu so chong che di. Lor si bur mi chi ji dong mi song ki gup ju go song le shu xing gyur che ne nye nu yung bo gor tong zhul ni chan si xing ni du di tun le tar ge tang. Mang cho chuk gyur. Tunji thamsab je ki tege lengbul gyu yu. Ti ta, chabji ngari se kui ki lopsu ta. Menju, le shu so mangcho ki chizuk ta gange. Rigo je le mingne, mangcho namzhan lakdar ta. Mangsi jigui lik ju, jibe shabshu chuze toru donwa je che yu. Nye don gyami nisu zay nga lor. Sane tege menju gensu ma la guntu tuzang to donwa ta. Chonggi tan chongsib ki, chongmin si zi gen sui gen chu ki, rimzi qe na mitin si zi nye dong gya mi dun ju dun sum le, guar chi chik dong gya da chuk ju rik du, cak le wo chu zhe ba ta. Dong zhu qi zi gya zi gya xin xin. Le shu din shu qi gu ting ju shi bi wa ta. Le ne qi zi dong mi ge ge chuk sum sar bi qe ba. Le shu ki dun mu yu bi chuk gil ha zam chung wa. Tu rim lop zi lop tu lo ma le shu tuk zi gya zi gup ju kong a yin sim ba jie chung yu. Mang bian che deb ri tan jin bo jie di mi shi ka ge mang cuo le pi ge ge ki bian yang ju tu bo qian ne tun ji ya zun ki duo shu qin bo ji du ji tu bo qian yu xian ya ngo ji se kui ki ge ji te song ta mang gu mang ji ki yang ju qie gu yun tu na ding se du dan ne pei ge ba wo yin wen ge lian ki ji xu gu gu jin bo qie ba ta che bo chong zi sa ji luo sui ding xi tu tin tang bo nam chang jie xi ta 提醒我是社会期我是把我以陈述抗体做出组织里住前年谈上明日团体也团体被团体组织了规定当我谈白马培日期勤土局不谈盲错马嘎土局不说期切不比喻谈上期特色唐布儿盲民谈年多吧盲错借期朗当今年过瘾谈谈上年送前点心主主古达唐布儿今年推梦托拉那米别给科给撒切送我谈提给点别勤细准予
1: 주민연주 투럭사비 모차한 헨게 군캄상 나니 미톱 리뉴키 년준바 AI 점이 키라니 니 년준 슈베리 첸세도 가스
0: 티네 넘버 2 모투디 지링키 지셈 상람 강스니 초르투바 제베 골센조나 지링 신칭키 기주 수이 니시 콩드바타 지링키 기주 차가조부티 기주키 럼부치 잠규바 티잠키 양스신유 기주 전주 야타 든주 튼주 타 로지 시에티 무타 원소 걸 통주를 줄으니와 로교 남찬 시길 하잠 제기 강의 유배 망초 미틴 치동러 니와 펜버토바타 디퀴키 기주 팁스 기기 중이키 지심 상람탄 총십기 사제카사카니 졸투바 체디망수긴 송러 나르웨 슝류교유 산달 칠레기 따도치긴 유베 나랑 로디뷰앙 겐수칸키 겐군 초타 냠토 한년토 갸촐 따월 조투부두지 청춘 총기 송양추 라 개니웨 초젠차기 겐수칸키 로축주지 깨러 리베 링자진기 세바타 콩타 산다 겐수칸티 림니 로듄 하송유시 한년토 유고토 팅니 규베 뇽월에 콩럭갸츠 잠토 지룽탄토니 초계외 체조기 디기 초외 뇽촐 섬무충유 겐괴 남키 초외 뷰체타 체조기 뒤즈티 쪼부시 용어 차지 지리 멍시기 시딘토 체디 게뒤 초디 유바타 게뒤 멘바딘 규유바 게뒤 쪼나 최스 유바체키 디기 뻬시시 준유 겐수 틀레 병용 피게 주규 규디 동규 걸키 라달 삼찰 시바네 겐군 키사 미에셉슈피게 후다동규 골키 라달 주시 지베 파르타 티니 지린 신칭키 촉퇴 남베 디귀키 김두 겐수 셉슈 디귀 족준키 체시 시베 파 시주 접탄 심버 차츠 병안 되니 겐수 셉슈 뷰체 토베 피게르 멍시 땜부딩규 신칭 용키 겐수 쳔버 책동 앞게 고주 고시타 겐수 니치 티주시 차게 게키 겐코키 친주 디기 땜버시 용규 디결 체바타 망예 겐수 쳔바 치도니 게 된주 된숨타 시퀸 옌키 겐수 쳔바 니슈이 겐수 튜네르 기도키 뱀바와 체유 총기나 촉퇴지 존남베 디귀키 김두 겐수 셉슈 디네 갸타 고주고치타 디귀키 겐쿠르사칸 치도게 게 된주 된주키 겐군 초른 김키 관잠토 셉슈 롱취 체도 주고타 강예 유비 겐군 튜잔 치숨차시 이 겐군러 참베 교괴리 축신네 로즈이 덴베 겐수 디체리 다경 태외 레버용어 체유 총습토 도지 림보체지기 상총 편디 셉슈 디네 니기 숨주소지타 가소달 담베 총수신비 겐수 고르치모타 로시 겐수 서지기 총습기 겐군키 초베 겐수타 타니사디기 롱취토부 체유 겐용니 모여 덴베 김두 겐군러 지동치비 말라키 겐군 치게타 숨주소송키 김장러 이차스베타 로달 지푸 르바타 지푸 르바소 전에 겐군시 게기 투장토 97발 괴디 로나토베 범유 망투당웨 라 게니마타 자웨 겐군츠 치주 티웨 투기 덴발 체유 겐소니 르부디타 임바마세 학발 전나 덴바시 인구 지린 신칭히 기소 남루시바 뷰다소 체디 신칭타 장경종 총기제 니술하잠타 유고 저잠타 르캄소웨 냠네기 뒤뒤샤바타 신칭탄 랑경종탄 총기초탄 군로얄창키 유고조참 냠내 나지주바 맹칸탄 캄수 딘시둔바 창배리표 뉴주캄수탄 연비망수 유고조참소 캔디엔름티 깨자추니 겐수티 겐수롱추도 주워체비 겐군벤조키 파니 사발교류 주민연주 투접사변과자 행계 군캄상 나니 미터진 느끼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주 수별의 천생도록 가수 티니 나버츠 랑게키 림이 면주말라 병률 수배 골세조나 다왕아비 치 듀니로 듄주 듄고르 리베 구셔 주라르 김상면배 봉카키 디탄 토담바 황르오이 청지카발 조아시 디르 다워숨발 후진 신친 샤멜 총길 시민추 고랑유 총중 디귀 최대 셰슈디네기 김사면배 소배 고셉 추락이 창고기 시디 딱지 체제를 신네 광키 도이 파자기 굴치 체토 잠타 민감 착제 내포배 닌가 치점 유바시도 중외 테마르 광친제 맹캉도 규니 딱지 시드 체규 최고 듬시 닌니발 고셉 추락디 굴키 맹캉지외 장도 절람규 샤멜 롭친 콩도키 닌캄 착제 내면칸토 면주 치발 뒤진 딱제 체제 레몬바다나 도이 파자 하잔 토부 유베 왕키 샥주 체비규 고셉 출라 용률 차기 중디 면칸니 튼유시 타로니 송 김사 면베 초바티 도이 파자 토제 중화타 차치웨 네바 망보 딱제 토바탄지 면칸 규니 면주 체바티니 랑게키 림이 면주 말라 용률 준비 뒤지 시시 지겹 수지 시진핑키 뷰리 뉴치 면주 셰프슈 마라 조구시 대나유 롱아체 중업에 철구 짜내나 리미 면주 마라 퇴고 창도 동구시 된 유진 다와 시발 게시 지겹 캉슝 튼팅기 rimyi menchu ma la gyongyul zukyun chegui be gorpi chidab gasi jambashi. Gekab chudin di tang oyen tang, gekab menchu genchu juso di zengki sichu tang chedab rik tang rimbadun ni rimyi menchu ma la tuyku changdu dongwar gui di dang to mangso tai nisar menchu chidu be gui gu gang yu. Ming ar, rang geki rimyi menchu ki gui ba si zi chani zuk simba tang. Geyong ki chong ge tang chong sib le menchu chudin li kong ti ge tang ju lak zam yu bar chong mi gaji gu ju lak zam gama ju nga yi nang tai nishu ki menchu shib shu sisi su ju gu yu. Nye dong gya mi nishu zeng a lor. Geyong ki shirin menchu chudin li kong su menchu chebe mi ting tong ju ngab ju nga nga tse tu simba ti geyong ki menchu chebe minbor ki gaji ngab ju nga ni ca chu su yu. Rimyi menchu ma la zu ba ti. Mengshi yabu diwaan ni buche tan, tenzhe chokdui tordong ki tun samsu rimshin turshin yubshi. Jisa menchu nyamji chobe buche tordong tan, kyabdichir dan ni menchu tungku nyamchu le shunglun gyoba. Sane ka ki suri lobar tan, nyingbar dakje, suri dakje, tuksi neshi dakje so tungku nyamchu dine gyongyong zhu ni menchu nyamji chobe nangki menchu chudin shabshu buche zhengsung jen ki chuze tordong si yubshi. Mang cho le xi rim tu, men ba tian tang bu dian bar, ti dun che di cho ni le, men kan chi wei te lam xia dong che ba. Ta jia men lin bie ge su, chong zu ni qi zuo mi gui bie, de di bu du ji ni cha, jing xi xing qin ji shi zong, bie shi chong de hong qiao chong zu yu ming wang jiao xiong yi, chong zu chui dian kan ni, men lang ba tang. Wang jiao xiong le, zhong ne po ne, men yu jin sa gui bie wang ki, tian ge ji li ke xi ge sa yu bie, xiang chui dian kan tu, men lin bar zuo gui ge yu. Taja kongki, chongzu chudin ka ni menlin chobo ma se. Menju genju ki, kajie ni, jukzi gyan choki, yubshi. Rangge ki chagin ta, tunbe shirim ki, menju chudin li kun ta tuto du, menju genju ki, ne den ki, kyoko nan chu ni, mang cho tai ni sar menju chibar, dabdi ju yu. Shirim ki, gyun tong ni shi le ming ni. Ne shi tan du ni, menju gyu ta yung che di, ne be gyun tu menju be guo ku gong xin yu. Menju tuyun shimbu qi gui bie nebar tianji le sa guo zhong yi le mi ge wei yu ji men du qi ni zhong ne po bie neba zhong wen qi nyong tu dang yu. Ta lo ni sung, sa ne ka ki kim chang men bie gen guan ta qi bu zhi ta du qie di kim chang ki kong yi yong ta yu jing ta dian bu kian chuo xie xu zhe wo zu bar jie gui qie yu. Ti ta qie ji mi cuo min zha wei guo ku xi ni qiu zhe ti wei to wei ren xi jing ki kian chuo xie xu pi ge dan ni kim chang men bu di ta song yong wa ya bu xi qi bar gui di dang wo xi. Ge ke chui dian di ta o lin ki zhu jin li hai chou yi. Long a qin zhu ge bie xin rang ge ki men chu chui dian ki meng xi dian dong ki du gui lang lin xu qin dan ni xi rim zuo ne tu qie di rim yi men chu.

0: 당장 샘캄키 축비 적부청중 서타 김다 남부서 댕게 공캄사 양안한 서 낭반 청중 집에 집에 낭세 레세나리아 제서 안에 아자기 주희 디르키 레세나리아 아자기 진아 김다 남부서 집에 장도 뉴부타 쿰시 제교야 로람 지달 차구민고리아 모두 작삼시고희 当我们从南关从外出来呀，这边长大落树泥，转那里呀，电轨呀，提还将去看见不这些。马是新古图坡西面啦，人也没被吞噬，各度建筑水管上，这边它是水板那个些。但一年里，帕玛几间他们这里呀，短途拉别那头泥基础些。今年七八下，该出几日月啦。 딜레 망체지게 나나초 폐개기 둘름 메발 삼베마체 치수인은 지소리인네 정화요마시 승고시 디네잉이부티 집에 가초티 그루웨 신신 진시인사 베샤샤비는 디진 대야 조화요메카 야승이 신실리야 메보 총와데부시 주사 가초 코나 딘티 기송 지금인토 디네 나나초 숨부티 집어망표 가초 딱다리야 밤에 뛰어놓다 개와 죽어요시. 다 수인년리 콘츠 뛰어놓는신 주토 조미되지. 배차샤비는 집어지게 세지 유저 제발 매바 치나야 파망이 기저와티 딘제스마시. 노진타 저구 주체 랩토 조는 생고요시. 주사 당안수 집에 가져오티 데마타 페메타 닝부 메베스레쇼시 다이넬레 콘츠 메제야 튜닝 스무덴페 장도 롭스쇼 교쇼 다 남실리야 뇌부티시 좀신 쿰시티시 로발교시 쥐사 퓨토총라 군주 릭페 미는 제제시토 교루웨 녜부이네토 다 게시 집에 세제 유절야 종아 유베시 임베이는 유세 티네 고잠교시 집어 신체 소화의 조화 유비는 대례 잠는 듯이 대내가 나서 지다 집어 강실이야 방릉의 외 뉴버 강야 매배 추도 배팀 가초인해 강야 매버 용식시 대니 속차 상마양아 외 랭키키 뉴버시인의 지샤 계세 집어시 투윤 링포 세제 유절야 조화 유비는 고란 된다 대야 조난 친부 유퍼 세세 치도 부시
1: 在这趟，朝外游玩，开心。随着点着七百，开不断行游时，可也成为给狗娃他狗子里呀，脱难七百困难马车，包子里呀，得十七匹，女不一年点头时，店门边的，果然做板儿，个性新奇，短路光线不一样，寸土不多，光里呀，写不能行，既然开，估计去女不月经，真做女不点片，没卷糖浆时。
0: 绿营两边，两难题第二个是，同位素铁达营地制作给珍珠，没能全部给别出土，甚至越久里也开片，没忙不越谈，没能解决别呢，先扩展全部是土给别，也不一难多，到时候提过呀，羊特别啷个子，短途没了呀，这里有事。 계시 심시 묘이 십제비는 기란케 가초 민족와딘티 배유기 진탄야 민송버지비 내루티 도토부시 주사 나나초 파마수이니 조쿠 가초 기신치야디야 딘체 장다키 장러 롭수비회 레리야 빛이 딘비는 하장약도 다원은 가초키 집에 장다 롭수 컨테스트 기신 최고의 수비는 아나초 삼차 카세토 배차 사비는 요체타 교체 비티브시 디네 니부티 통매 가초니 외소 랑린토 덥디 릭조 충이 파토 지바야 정이 코나딘토 조구도 다강의 체배 급소 다수 꾸유무다는 저기도 디네 숨부티 집에 가져오티 킴잔리아 펜톡버 시토교화 체디 가져오타 예주키 진탕 진수 조구도 시부티 집어정인니에 쯔쯔차오의 구급티 디에토부구구도 디네 앙아부티 네튼 사부둔신 디에치레야 집어정이기 도수 조구야티 개침부시샤 초부티 가져오기 기비에 제포 급급수 顶着民主文件的顶着民主会给我做图就归多但顶着这些笔呢我那时候记不出顶着了呀通勤请你这下 dine dunbu ti kesi kirangke chibye gacho gyunkyong chetu jungdu yubi na tuyugab kangsi yinshon kwe zhidu gunggumintu. Tesintu chibye gacho langdu yuzi gyun machepar kwe zhidu yuzi jishin gangbu yubi na xaliya mubu xinxiliya yujuki. 学者,吉布康西经文日了中华千美电影时也不一呢,西多三年,比心,鲁德别拉,美多协台,吉布都别,吉皮苦真不下,但是情也是。但一年里,拉图这月别提几个美比呢,自行起,马别美金,天意记得去对他,立志,结果和,性格马事。 甘美提姐提让到老师女伯基辛奇克尼呢绝突破性美银拉提阳扩建新片特别团体高尔森的当用书居住有事他旁领业为女伯国内军片吉布康曼西地带吉当为美片不吉利亚居住有事 提为讲我们从潘美讲吉别美伯这回扩建他这支结果提给讲信徒情形时 别恰下节修笔呢我那错别提忙不归别也不要马事但一年里天马日日呀别提几大忙不一呢即别提进图人谈进图名字上做题别提立不当面提给进不日下老师的心就去跟他老师这有理工给一年即把下提提起这有别提不客气这这修图不谈 接把下,老师当我呢,都要看这不谈,这的,这不接约不谈,没别这不你,点点,恰马事。学生,我那错,

오야 초보 친구서 팅딜리 센 슈섬 다가 주기 레전 지면나 어글로상기 무티네 키란서로 벽에 망적이 중단 님카 시주인비 키란서 뒤터도 닌주 저와유 다트아

生个那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农村认证企业员工，票给农村行。给他那按住了咱三百的土鸡鸡学，我按住天灵给了咱开个门的学徒爷。天涯秋水出版的东北派，第一个给几句给一个四段列赞东脚他，秋水东北的给不派了，三脚列赞东脚，秋水给不的古北派了。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요추주구분의주부파라감개초규레전동요추주주부의종이비파라암개초규레전소동요추주종이의조송비파라선규레전동요추주조송내주피비파라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요추주주피내주응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르 전동요 추즈 정은의 주주비파라 기급기 지주기이기 시드윌레 전동요 추즈 주주분의 주둔비파라 선규르레 전쇼요 추즈 주둔의 주업계비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레 전동요 추즈 주업계의 주구비파라 롭종기 투주지비레 전동요 추즈 주구의 니슈비파라 감계 초규레 전동요 추즈 니슈네 니슈 정니비파라 암게 초규레 전소동교 추즈 니슈 정니네 니슈 자송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레 전동교인비 헨게네테다 센시는규 저와유

0: 콘세선 교르년주 쇼케 바산라무라타 덴제원게히 레센게고난케 미마게블라시
1: 나타코토시 나다니 토베지리아 콘리아 주도카시 중소 나다니 수타 치무능시 조베지리아 콘 미첸타 조미치케시리아 조르소 타나 랑키랑리아 수나 기우엽자 디네니시 콘게 나탄 카체제 소와 서브시 게야키 타지에소
2: 임질라 나야 이 무베 내 퍼버다 근데스 체네 맨주 치고 제베라
3: 다디 심제 치고에 요마시 대샤이나 매당제 맨주 제베이나 대자 된라 편제 화장 여부여다 더도이나 심감 토네이네 맨주 제딘제 요제
4: 당토랑니 정리의 균도동 균도 첨부제 제강 제와타 타니로동 심캄 디탄르 토고르치에 꾀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생일링기 궁암사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레세 슈이 팅디리 제인 낭던조니
5: 시진핑키 우루스 총통 푸진 탄 트메나와 거타
4: 시진핑키 우루스 총통 푸진 탄렌토 사르고베 탄젠테 나와 거레
5: 시진핑 탄 우루스 총통 푸진키 렌토 종외 롭스르 고조 제고 슈바타 시체 송베 거레
4: 우루스 레리카기 기금 니베 조다기 친디 니티워 중국 타 우루스 제외 류서브 좀규 지구 치베 거레 中国他日卡住头卷内怎么连边角了电力人心体外忙完能够引别过了意大利他中国人内比例了前置三百年被国所引下面了天地里曾经能团习成那么先说给个给主习近平去你家的笔记你妈从安全模的中国的给团成立那晚的片别俄罗斯总统普京和人民那有事 시진핑키 탈로네 중국 타 우르스 파레 탑주 로레 로데 저와수네 롱숨주 코르웨 로타 중국 타 우르스 김지 저퇴 냠레 칭이 라밍다 괴네 롱니 생 코르웨 로시시 중국 타 우르스 김지 저퇴 냠레 칭이 라밍다 괴토 제짐기 남베토 유린게 김지 저퇴 타 교용게 탑주 로레게 럼로 멍시 땡기 체베 중국 타 우르스 저와 총계 대위 공위 칭유 중국 타 우르스 저와 콤버리리 시 타네 파르토 콩미 치마티니 초니비 니와 갸차 토야 닝주 띠비 토네 쳄시 테기 펜주 이지 타 탑주 테기 롤레 삼미 체바레 딘서 토다와 타 띵토네 양티 제베 닝도 토네 케군카기 냠네 갸처로 동와 디나 선시 초갸 요미 네베 로도기 토네 계지 장내는 숨겨 타 미리 계려와 지튼 소부 조결의 규디 단외시 明年给及推博我娘们给错点家里今天做给军练练金给客他怎么给给客开心一枚钱呢中国他俄罗斯特区给民间人不容易不他必须提为托为全用特区肉类给让随给客给空别他给了肉体切不他提为熊长陆屯给国立西北军用马拉族给的规地东国西电南月 시진핑키 중국 타 우르스 계급 니비 란냠게 따단지마타 편주진조 카덴 칭네라 통신타 장디송와 냠레 냠게 제기 멍시토 듀르사르베 균용 특주 롤레 롤데 저와 콩비 동교 타용치부타 첩시티 편주치 삼미치에바레 습도동와 벤조르 뇨송타 마수 뉴교 첸제 메슈링네 사내소기 냠레라 균투응아 구이디동와 망신偏주지투나르웨사덴토동어제치신윤중타우르수지와티뉴브나르웨드미타콩비나레교베투림사바르리윤중타우르수지와유린타균제덴보뷔세토제예콩비주교로딘규밍아귀디동균니초니뷔기급니뷔자외키벤타점린콩비기폐초첸보르미디드메터주기담거시인 계급 니뷰 체벡하게 뉴슈유구 나란타 중통 부진와르 중외 투모기 문진 계지 등규 야구시바타 루규기 구급 콩도 강리 추바르 제디 계급 니뷰 펜추 이치야 멍신가로의 된도 좋아 냠레 나로의 습도 좋아 자조기 람치양소 좋아 제라 구디 동구의 시대나유 시진핑키 초니비 계급니비 콤비타 다르게 이믹체 라미토 중국타 우르스 냠네디시 쿄용타 투구창외 캐주 뉴비 강리체니 차초용기 냠네 라지규르 차르구이기 주구 체규레 슝뉴기부타 벤조르뇨초 마조타 뉴규툰콩 짐주긴디 첸제 사르투 속에 웬예리 냠레기 뷰세 타 림부토르르 규레 구디동와 듄제 켜본기 냠레 구디 호르다 제바 부사르 튠기 뉴쇼르 데네 파르눈기 구슈 서베뉴마 제 체고타 미르네 미르 파르키 자시 균지 체규레 시속디 로스타 리네 로니 유고레 루제소게 미슈 리네게 베리 타냠레 라슈뉴 겜네 계급니부 저튠기 지조 망퇴 멍시 된 동구 초마 롤레 딩서 동타 냠지게소타 상하이 냠레 직조 보세리 계급 에시아타 시디갸주 체무 쿠이 개변조르 냠네 직조소 초만디비 튠조르 타숑디 나르웨세도와 머크루지 예예지 딜람 타 예지지 팀기 왕타라 로덴 규르밍아 송교 체바 콜시비 호조라 튠디 체베체 체디 콜시비 주교 말라 규르주기 양타웨 카조라 티튠 체괴시 네드난유 푸진기 초니비 튜무 메준오 우르수 타 중국 제와테 나는 매베 추세 토보를 내뷰 투림 종 틈서 데마타 칩시테 핀수 이치 데부유 초니비 뇨손 덴병아 파로타 뉴규 코즈 니팽 문규르 좋아 짐주 타 소짐 센세소 케군기 냠레 닌신 딩서 토조신규 미추 링네 비리 예 피초 야부여타 우르수 타 중국 링네로 렉바르니르지 우르수 타 중국 롭스 로고수규시 우르수 타 중국 제와레 춘감 티비지 투윤 지삼진나 태삼 예덴도 친디 쿄용 특주 로레 예 비순시 토규르규 김치 저튼 냠레 칭이 예기금 니비 제와레 제팀기 멍시 땜부딩 유타 민의 투버워 나레 개치외 우유 예 튜닌 대유 우르스 초기 중국 초 타냠 토 칭이 예건도 라지수 님부 슈토 특주 튜조 타 무주 냠레 라슈는 겜네 계급 니비 제외 추세 대외 토 와시 토립규레 꾸디 동두유 우르스 타 중국 냠레니 유구치 외계지 튜법 초기 띠닝게 그 개진식이 우르스 초기 중국 초 타렌 토 무투 초마 롤레 라슈는 겨타 중국 이시아 타시디 야수 쳔무 쿠이케 벤초르 냠네 직주 예구치베 무시미 메송도 야구 초교레 야결치바 상하이 냠네 직주 예 네버 타슈기 라 튜모 토슈뉴 게바 보세리 계급 예 리시 튠지 롤레 라슈뉴 게바 냠지 계소 예 왕자 라 송교 치바 시베 니마 른신 타비 동와 계지 딜람 대외 슝자 로튠 용 와레 꾸디 동와제 친두 유지 송유 제빈 낭주지 계급 뉴비 조다게 큐용 특주 롤레라 나르웨 슝뉴 게비타 킨치 저드 냠레 딩서브 동규 고르키 중화 미마 지든 계급 타 우르수 게제 냠지게 냠지 세자라 첸다 괴나오 마세 레미나와 타 벤조르뇨 존타 로소 첸제소 케군게 냠레 이치 니슈라 민다 괴 바레 덴바 나유시
5: 계급기主席习近平期年前北京民望从行期末日俄罗斯总统普京谈见面难解连托三国不谈见成难于不是习近平期天内总统普京期中国的层次难听年安不提言行提托内中委主委出策托不谈密色人心抗力存续特给俺然内总统普京谈丁色不谈自团重振的不解期见面切的 내튼케친저탄시베티터규기지도체베인만츠초용기터규조레르나르웨슝능갸바타 시진핑키 탈로니 중위 탑주 냠레 조데 정화 조네 로숨주 코르웨 로식시 로숨주 이진 중위 지위 니와 케세타 투든 등규 제바타 지위 니네 군체 미바 심보르 치바 뒤접사베 큰용기 탑주 냠레 조데 정화 루규기 추제 토슈수 림네 계급 침표 정화 사베 미비도유 탈로니 중위 김지 계급와키 자조 냠레 친이샤네 로니슈 쯩어 코르웨 로식인 罗曼人给个尼布通的牌松托轻易提南电气切别南地托米树不谈正规米气吧却松板米米国界给在团自素年不起不谈平村展念起大胆自不谈平村自觉卡电次年娘们娘给解太空前年给解长下长电松共谈给解中王撒不足够了滚地动起立给开琴平年怎么能给罗给滚多清不吹给电次开琴习多 교류지 내도 나요 시진핑키 나타 总统普京去土木去特区你去我中委中国组织三百六月全日本西地坦皮给娘们娘们姐姐去日本立军团队内中委中国不采体外头的皮给用完滚地东国天阳境内不采俺来头的七十几片村仪器电头动画坦片村派去特区给甲表电头动国 Chepsite Pinsun Yi Chi Chekuni, Jungwe Jue, Ching Wise Tube Keju Shikinla, Jungwe Kimzi Gekab Warki, Zajo Yamle Ching Yi Ki, Mik Binta, Zawe Zatu Yang Yin, Matan Zong Tong Pujin Ki, Tumoto, Ching Yi Di, Motu Nargan Chegu, Ta Jeb Yin. Chuanibu, Nazin Chidu Chene, Pinsun Ki Diwe Kibenta, Tokur Sibe Netun Kitchen Tan Jungwa Yube Te. Pinsun Gap Gur Narwe, Tempo Chibata, Tabjuki Jiduta, Ribakaki, Jongo, Guntu Tum Subdu Dandi, Gekam Nibu Chapsite, Pinsun Yi Chibi Mungshi, Gunche Miba Dentu Dongu. Nine, Buse Tiwe Towe Nipian Yamle Lo Nuba Jeti, Lagdan Chene, Ransu Pike Tarke Lo Gundi Dongu. Nyelam lo xie xin, zhongwe gikam ni gikakun kaki nyamle, kwamxin qinbu dun to gyubi.

0: Sumne, Bütse, Narwe, Towe, Mangsim, Jitu, Yong, War, Gunditane, Gekam Nibu, Mijamne, Mijap, Harkitza, Joki, Mangsi, Dentu, Dongu, Jungwe, Jungwa, Chuze, Towe, Kone, Pike, Chimbatan, Dune, Gekam Nibu, Michuji, Neki, Jowo, Gunche, Mibar, Subtu, Chimbatan, Mangsim, Gita, Jizam, Jewa, Tizam, Ki, Subtu, Joshin, Yu, Maran, Zuntung, Putin, Ki, Talutan, Tuisan, Lonina, Gekam Nibu, Gekam Rimbe, Juzu, Lojubati, Zhongwu Lopsu Lonirgu Denbi Chepin, Chonibu Lopsu Lonirgu Kukupsu Chene, Choniki, Chigeto Lopjon Chikin, Lome, Sikun Guntungan Chirtonwata, Toloptan, Tishin, Tsinship Dibu Birin Yamle, Serbu Donwa, Pujon Sindemina, Sogyonta, Yamji Tsinship Gador Sote, Tong Tobe Chumje Tiwemawa Toba Jechedi, Zhongwu Jawa Gunchemiba, Pike Jugura Penyuki Chagin, Tiwemawa Jungu. 시내 뷰체 나르웨 토웨 게지 쇼레 체네 콜레시비 주경 규주탄 투창토 동구 땡키 점리 하자 시디민바타 초경베정 로탄 증왕정 로기 뉴즈 첩신 인베 점린러 치웨 총와 사웨 니슬러 당로약베 냠년 체신규 냠제게 초 딘자 린진 힌초기 균레 린진 게컵 인베 문네 중우 게컵 니뷰 겐쿠르웨 게컵 친뷰 겐체 로딩 규밍 안 라다 치바타
1: 냠제게
0: Pujinki, Tadinki Tumjeti, Wujun Kimzi Kipki, Zetu Yamle Chingi Laminda Gune, Loni Shuzeng Kurwe, Tugup Kitchen Sita, Dakta Kiyu. Chingi Ti Kikum Nibu Jua Kun Yun and Piki Jua, Mansi Ting Yu. Mingar Wujun Jua, Nar Chung Yumi, Chuze Topasito, Ne Yubi. Kikum Nibu Tonda Parsum to Pinsun Zinjota, Janyam Roshi, Pinsun Gabgorsi Chibi Ningdop. 균형체네 종이 냠레 균퉁한 피게 딩섭주 교로 군디동구 우종저와 피게 조와 난게 구슈 첨부대유 계급니비 냠레티 초수발 미부시민라 서버티기 첩시 균도 기슈긴야 태민시 나란탄 주시 지진핑키 조슴구외 자조기 남베추 계급니비 지외추기 계급기 주시케 친티 비지 딩섭슈네 종교르키 냠레 칸초 세부수유 우르수 초기 계급 니뷰 지외 중교를 이치기 캥유바타 중국 초 탄냠토 라단 티네 조데 저와 탄 김치 계급기 자조 섭도 동화타 망심 지퇴를 쇼는 게디 랑수 피게 타르게타 미만게 디기치 잠디 체교 인시 송유브시
2: 예차르 계급기 주 시지핑키 우르수 중통 부진 탈렌도 비지 미마 초한 체모레 중외 롭스 르 고추 제거를 수유 시지빈키 당토 시지수 나유 시지빈키 타로네 중국타 우루스 와레 텁주 로레 로데 저와수니 롱어 숨주 코르웨 로타 중국 첨두 김치게 자조 냠레 칭이라 민다괴니 롱어 니생 코르웨 로시 테더베 믹세키 튜니니 메로디레 중국 롭스 로고주부티니 나란 타중도 푸진키 중국타 우루스 제웨 푸게 콩베라 삼루다니 텐키웨 텁주게 구디지기 로스니 계급 타 계급 와레 망심 되와 타 자조 균진 체외 내삼 캐진 시임은 타 체지 팅두 소 저부 타 편부 유린 토외 라미 차샤 인시에 되나 유 시지핑 키 유린 위나 중의 로스 냠내 균투 딩섭 토치 유지 편제 응우세 퇴부 토비부 타 중의 두렵사르베 균용 텁주 로레 로데 난드 퓨숨 제소 소당 유 중의 로스 로 구급 소 체디 초니비 냠레게 투무 응은지 나루에 지규 치부타 냠레 켑쿠 나루에 야치르 동와 냠레게 추세 나루에 토르 동와 제 차고이지 디나유 시지민케 롭스 타나 계급 타라 롭스 또 탄데나 계급 또 탄데 중국타 우르스 신데미나 소경 치외 냠레 딩스도 다네 계지 지순 신데미네 분카타 계급기 특주 첸제 도슈 냠토 소경 치부타 원투 체리게 간에냠 토세와규 계급니뷰 서준 코메라 람티치구 시베핀 주제시진 매두시 랑린다로 타 시베